0: 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저어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동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바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관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친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대통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노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노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어이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였다. 과연 노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포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주리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 덕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이 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이군단이나 육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보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모태똥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모태똥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 시간 좀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끝이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노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주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터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4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 개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래봐 주덕도 팽독해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현은 루상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그러고는 또 물었다. 판교가 류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30리쯤 됩니다. 30리라. 돌아가려면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진력할 수가 있을 거요?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현은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이번 노상관 전투에서 13톤에 아주 잘 싸웠습니다.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상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톤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똥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일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 오면은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레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틀 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 오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준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 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

0: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주고 걸어가는 귀족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 어서 걸어요. 도착하면 표기해 줄 테니.
0: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부르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 대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2: 동지, 한복은 빨게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0: 그 홍군 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아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아편이 타자 담배꼭지에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아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2: 참 재밌다니까. 귀족 병사들을 총을 빼앗는 건 괜찮은데 아편 담뱃대를 뺏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아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3: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아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아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3: 밥 먹으면 더 비웁시다. 밥 먹음. 예? 아,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아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3: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부르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4: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아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걸 봤지만 아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아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4: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아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아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 대통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자, 레이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많은 뭐 노인성 질병, 그리고 왕고성 질병, 그리고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보시면서 확실한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시는가 하며, 과실도 꾸준하게 여기 여러 가지 과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찰과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여기에 밀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위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바로 일백하라면 전 주에서 누구든지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일백하 금방 북쪽에 신화서점, 그쪽으로 온다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있고 여기에 침대 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 수가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여기에서 뭐 거의 양로하다시피 이렇게 만성질병이 있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확실한 치료를 받는 우수한 병원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방 그 우리 전방 그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찾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이득이 높고 이술이 높고 그리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많은 분들이 치아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병박하고 계시는

0: 조일만 선생님,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특급 전문가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명규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중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어느 과실을 딱 정해놓고 거만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영해 주신 데 이야기하며 리명규 선생님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오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 나이가 들면서 모든 영양과 면역력이 되어오는 비위가 든든해야 되고 간 담낭이 좋아야만이 제대로 뭐 소화하고 흡수를 완성할 수 있겠는데 이 방면에서 저 거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리명길 선생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여기 또 2층에 오게 되면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오게 되면 연길 흠가 구강이라고 해서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틀니를 하고 치아를 고정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3층,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기에 최기명 주임선생 계시는데요. 피부과에서는 단순 우리 그 연변에서만 이름들 지는 게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 피부과에서 명망이 높은 최기명 주임선생에게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가게 되면 거기 간판이 있다. 최원장, 최기명 원장, 결국 최기명 주임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이분은 거기 피부 전문 병원의 원장이면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주 그 중의원의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빈칭돼서 지금 여기 와서 병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피부과 문제에서는 소문을 넣을 정도로서 남방에서 뭐 자가용 타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꽃대 타고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지금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기명 주임 거기에는 샴푸테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건데 이걸 쓰시게 되면 붙이는 건데요. 그럼 아무데나 내절로 갖다 떡떡 붙이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주임이 시킨 대로 딱 그 자리에서 붙인 다음에는 치포가 생기면서 안에 독을 빼주게 돼서 속이 편하고 겉으로서 금방 아물 수 있는 이런 좋은 샴푸테 삼복에 붙이는 이런 것도 지금 최주임이 발명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수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뭐 미리 연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에 연락하고 찾아오시게 되면 무조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근 선생님.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정말 위소성 위염, 위축성 위염이라 합니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항상 배가 이래 두루가고 쓰리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배가 계속 이래 우러나 있습니다. 그래. 뭔가 하면, 동황정면 저 리맨빌 선생 찾아가서 보였는데, 아, 두 번, 야, 그래서 중약 가져다 먹은 게 많이 저, 나아졌습니다.
0: 아, 많이 편해지셨다.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예.
2: 어, 그래서, 그, 전문가 뭐, 밥을 이래 잔, 먹으니까, 조금, 소화도 잘 되고,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막 맥이 납니다.
0: 그럼요.
2: 예, 그래서 전문가 뭐, 내일쯤 화요일 예약해도 됩니까?
0: 어, 리명길 선생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는 기타 요일은 다 나옵니다.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2: 예, 그, 내일 두 분, 내 친구도
0: 보고. 어,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길 선생한테. 예.
2: 네.
0: 알았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는 예, 이, 보일반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네, 어제는 치료로. 세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아, 세 번 받았으면 확실한 효과성이 많이 예.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제가 적감에 봐서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니까요, 지금.

0: 세 번까지 치료받은 게.
1: 그렇죠. 처음에 효과 나쁘면 효과가 알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찾아가지 않죠. 예.
0: 예. 나는 이 심장병을 내서 어제는 한 10년을 넘어댑니다. 예. 아주 자꾸만 그 가슴이 답답함에 반응도 속속 찌른 것도 이런 때도 있고, 예. 그리고 항상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이게 심리가 어떤 때는 예, 고심 못해 왕을 빨리들 찍어내 영 바쁩니다. 막, 그래도 뭐, 누워서도 힘들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한참 더, 그래, 약, 또 그, 거기에 대한 약을 먹고 이러면 한참 이렇고 이러고. 이 혈압이라는 게 예, 온정해야 되고. 어째 여름에는 심장을 인해서 예, 여름에는 다 막 아이도 왔습니다. 약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게도 예,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이랬는데, 이번에 네, 이 조인만 선생님들한테 잠깐 치료했다고 보니까나 벌써 예, 효과가 인상나고, 혈압도 잘 되고, 잠이 제대로 못하는 게 잠부터 그 다음 잘 오는.
1: 심장 공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잠도 잘하고, 혈압 조절도 되고, 바로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0: 그래도 좀 편안하고, 예, 사람이 숨도 좀 되다. 그래서 두 번 치료, 세 번 치료가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1: 조인만 선생님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예, 예. 나가서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예,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해도, 예. 지금 이제 바쁜 정도라고 신비난에 매일마다 습관해보면 지금 많이 정상을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를 이렇게 치료받지 이 조인만 선생님 치료는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바짝.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예약합시다. 선생님께서.
1: 그렇게 하죠. 조인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네. 가능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시네. 예. 예. 우리 가족은 예, 젊은 선생님을 보는 가족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아저씨께서 또 예, 또 어디서 먼저 치료하고 많이 낫은 게 요즘 이번 년에 예, 어제 그냥 숨이 차고 가슴 답답하고 예, 심률이 어찌 정상이 아니 된다. 혈압 조절이 원래 잘해서
1: 심장 공력이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3: 예,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번에 가서 치료하고 나서 하는데 요즘에는 어째서 자꾸 뭐, 낫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쓰고 운동하고 그래요.
1: 너무 과분하게 하는 것 같다. 그것도 걱정이다. 그렇죠. 예, 예. 예 나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3: 너희들이 뭐, 걸른 거랑 너무 많이 걸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를 막, 만보를 막 걸어야 되겠는데.
1: 그래요. 원래 그렇게 못하던 게 좋아지니까.
3: 못하지 않고요. 예, 예. 그래, 그러는 게 요즘에는, 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게, 숨이 차지, 막 가슴 답답하다지.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전열성까지 나빠서, 콩팥이 원래 나쁩니다.
1: 남성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예.
3: 콩팥이 나빠서, 전열성 비대가 있어서, 소변 자수가 작고, 예, 소변 색깔이 아주 좋고, 소변량이 영 작수, 그러니까 영 답답해, 남들.
1: 작고, 자수는 많고. 예.
3: 예,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저번에 가서 치료해서 많이 낫고, 야, 이게 좀, 이 치료하고서, 본마다 치료하고, 여기 효과 영 좋다면서, 우리 아빠니 그냥 다른 데나 해가지고 딱 여기로 가겠답니다.
1: 예, 예.
3: 예, 이 값이 돌아마기 선생님이 병평 못해도 좋지 않거나 다른 병원은 아이가 길에서 가겠다. 길에 오늘 가서 한번 가겠는데 또 우리 고모님이 다리 세게 아파합니다. 다리 세게 아파서 저번에 와서 두 번 치료한 게 허리랑 허리 아프고 발목이 부위가 그냥 부서요. 발목이 아파서 그걸지 못하게 두 번 치료한 게 많이 나왔대요. 오늘이 같이 가자 그랬다. 오늘.
1: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약했습니다. 골까마베 예,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3: 예, 예 두 분 내서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 리명길 선생님이 찾으려고 하는데 나는 위가 항상 더부라고 배가 울근하면서 자뿡인데 딱 누르면 그 단단한 게 만대만대하면 거기에 돌대 같은 게 그런 게 있다만 한다. 그러면서 이거 자꾸 울루 냉침 올라온단 말이에요.
1: 예, 비위가 많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4: 그러니까 이 알알 내려가야 되는데 울루 그랬거니 자꾸 슬러운 냄새 입에서 냄새 죽이
1: 그렇죠. 예. 위에 문제가 있으면 입에서 냄새가
4: 고생했는데 자 맨발에 등번에 가서 딱 한 번 깨다 먹었는데 위가 쑥 벌써 아래니까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지금 이 아래 그 저 백부인데 그저 어전에 몽글몽글해진다만
1: 예예
4: 이래가서 자연적으로 쑥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 잘 된다.

0: 이 여자들 위에는 이 리미미 이사가 특별하기는 해.
1: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예. 높은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0: 예, 대경이 치료를 해봤지만 소화되는 것 전혀 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또 더 우세했다는 요 내일로 예약.
1: 예, 리민길 시체는 토요일 빼곤 다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그 걸만 선생님 또 오늘 예약하겠어요. 우리 그 봉가지 형님이 그런 열애 반 투수에 시아달 해서 아예 갑자기 아침에 자다 이러면 걸다니까 일어서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해서 그 여대반 투수의 시아자의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계속 그래서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병원 그런 소개를 계속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래면서 알려줬던 게 그 다음에 딸집이 연기 와서 얘 치료 받았는데 어제 세 번 받았는데 어제는 옆에서 출입이라면 할 수 있고 그 선생님도 가방면을 치료해서 원래 위도 나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온정 안 되고 이 요대판 투도 시아자이를 같이 치료를 했으니까 지금은 어제는 병서 출입이라면 만배를 할 수 있답니다.
1: 젊은 선생님 민발에 찾았습니다.
3: 예, 어제는 세 번 치료받은 게 그렇게 그렇죠. 아이 치료비도 아이 그런 비싸지 않고 이렇게 아이 선생님이 이동이 이슬이 지내 높아가지고 영원 거서 우리 형님이 소화하더라 말이죠.
1: 그렇죠. 예.
3: 예 그래면서요. 아들 이거 또 그런 소개해달라 해서 오늘 또 어선이 가서 치료받겠다고 예약해달라.
1: 오늘 어선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가시게 되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두 분이 찾아오세요.
3: 예. 예. 예. 그리고 선생님. 그 우리 그 뭐랄까 작은 고모가 우리 큰 고모가 이 그런 분리를 교정하고 좋다니까 지금 우리 고모도 어제 그 우연히 이렇게 빠진 게 두 대나 있답니다. 그래 그거 가서 하겠다고 그런 그 치과를 예약해달라.
1: 흠가구강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3: 예, 그 작은 고모가
1: 예, 여기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예약해 주세요.
1: 예, 흠가구강 예. 이야기 됐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 여초반 협착증이 있는 데다에 그 자골신경터 있고 또 이 대형성 관절까지 있어서 먹고를 댕겼습니다.
1: 예.
4: 선생님께서 침도 맞고 약도 같이 썼는데 이전 용 잘 걸어댕깁니다.
1: 그렇죠.
4: 예, 돌아도 예. 못 눕고, 그래서 이러던 게 이제 가다 돌아는 볼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이전 인차 일어나고, 예, 용 잘 걸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바깥에 용 전혀 맞게다, 예. 예.
1: 그렇습니다. 예.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또, 그 2층에 가서 우리 남편이 또 이 들리를 했습니다. 아, 들리를 한 게 진짜 좋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때도 상권이 자꾸 아파서 빼드주고 빼드주고 하는데 첫 번에 가서 벌써 아예 아팠겠다.
1: 모두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4: 예, 그래서 예. 우리 아래서 집안 전화에 또 치과를 가겠답니다. 예, 나는 또 설만 선생님 가서 오늘 또 치료하고 예, 우리 아래서 아줌마는 또 이춘이가 이빨하고 이래서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두 분이 예약으로 됐습니다. 거기 찾아가게 되면 전화번호만 대게 되면 앞에다 배치해주게 되시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절만 선생님 예하자 그래요.
1: 절만 선생님 이야기 많습니다. 예. 이야기해야 됩니다.
5: 후유증으로 예, 그런 저 언니가 지금 손발이 많이 되고 얘가 지금 머리가 터진 것 같고 해라 또 저리 가라 해야 되고 예, 그냥 어림증이 난답니다. 그래서 얘 한국에서 온 게 어전 한 달 전에 어제 치료한 게 효과를 못 봤답니다. 그래 오늘은 어제 늦었지 할까는 내일 예약해서 내일 가려고 그랬다.
1: 됩니다. 그랬습니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내일 예약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예약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앞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돼 있으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시오. 예.
5: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저희 언니는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래요.
6: 예, 동네 깽하라 입구에 내 피곤급이 알 되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하품도 나고 에, 어떤 때는 서자무에 휘청거리기도 하고, 예, 골이 어지러워서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0: 두번다들까영효과서와서에세번째약을더왔습니다
1: 아예그렇죠
0: 예예더와서안좀지금시작을하고있는데예허리흐릿번하고어지럽고가슴도답답하고내기도없고하던게지금많이났습니다
1: 예
0: 이제세번째약을잡으면많이났을겁니다
1: 아그렇죠
0: 그래서예계속났을때까지치료를받으려고하면서예옆에옆집의친구분들나이도비슷합니다
1: 아예
0: 그래서그분은예담낭의결석이있어서두번약을가져다가잡았는데지금나은게많이아린답니다소화도되고결석이있어서어떤때는움직일때아프던게좀자수가많이줄어들어서덜아프답니다
1: 예, 예
0: 그래서예두분이목요일날가려고 하면서예그분들두분이다좋아합니다이명길선생님이아자가가장친절하고또
1: 하하이덕도좋고예예이슬도좋고
0: 저도예예뭐이나예중그런무슨가르노는자니까예무슨아그런저기중풍도도하고네그런저기소화계통도하고하니까예이분께다가예계속치료받겠다고예두분이영기도합니다약간부서로마지
1: 그렇죠
0: 그래서예예돌아오는목요일날가려고 한답니다
1: 아이번월요일이번목요일란말이죠예이번주월 목요일에찾아오시겠다됩니다
0: 예
1: 완전히가능합니다 예,
0: 예
1: 그렇게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예, 예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계십시오계속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도강중년자체는많은분들이찾아서병치료하시고나서그효과성에만족을하지않은분들이거의적거나없습니다여기에서병보고기서는조일만선생보통그찾아보신분이자기가연속가실뿐만아니라보통중의를보시는분들가운데서는급성은서의를많이찾게되어있죠우리나이가벌써 50, 60대그이상60 70 80이렇게되는분들가운데서는여러가지만성질병때문에병복이되어있기때문에중의를많이찾게되었는데중의를찾는가운데서는조일만선생찾아보시겠다며기본은많은분들이좋은치료가를거두시게되어있겠습니다이분은단순그중풍후유증이라든지관심병이라든지고혈압현우증이라든지이런뿐만아니라갑상선결절이있거나갑상선에일단문제가있다고진단을받으신분들가운데서묘한처방이있습니다그외에지금신경내과질병가운데서는식물신경물란이라든지식물신경물란이라며어디라없이다불편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말초신경염손끝발끝이절연합니다메네일종합증하늘따위막뒤번지는것처럼어림지나는질병무서질병입니다그리고신경성두통특히펜토통이라고진단을받으신분들가운데서는나이가드셔서펜토통이라는것은혈관경련을의미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럴때게되면혈관성질병에속하게되어있어서조일만선생찾게되면결국뭐완고성면탄이있는분들면포에오신분들그외골가지병으로서자골신경통분습성관절염그리고대퇴골괴사라든지여러가지그골감염요추관만탈출이라든지완고성예인이있는분들춤능극이힘들고목이늘뭐자기감각가운데는뭐춤능극이더힘들어진다는이런분들가운데서구강궤양이있거나불면증이있는분들이난차병이있는분들가운데서는조일만선생40여년간의중의경력을쌓게되어있으니까찾아오시기바라면서리명길선생께서는뭐장춘중의대사로하고국위대사로되는이런우수한의사선생님들을국위대사라면국무원에서임명하는중의에서숫자가많지않은이런우수한의사선생님들이계시고있는데이분들을림상도사로모시고중의대사로하고즐거림상에종사하면서많은의료경험을쌓았기때문에 특히뭐단순어느한개방면의질병만치료하는것아니지만해도돌출하게많은분들이반영하신데이야기다면간경화간경화복수담낭결석담낭염그리고위궤양혹은또십이지장궤양그외지금위축성위염만성위염위상과다라든지그외여러모로서그 담낭의결석이있거나힘든분들간에문제가있다면간은중년소화장기에속합니다마지막우리가드신음식

0: 지금 모두 간에서 재합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리명결선생 찾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과를 많이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오십견이 있다든지 경추에 문제가 있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모두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그 외에 지금 여기에 연길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장이라고 이 구강은 아주 명문 구강병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십 년간이 구강 경력이 있는 이사선생님 역에서 병복이 되어 있으면서 무료로서 지신합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서 발편합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검사를 받아보고 치아를 한번 씻는데 19원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기회인데요. 저는 뭐 이거 한 10배는 넘어 잘 되는가 했는데 아닙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번에 그 유로원이 허리 너무 아파서 그 가서 돌 마셔 그냥 타는 게 치료한 게 지금 허리 진짜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선생님, 오늘도 예약 될까?
0: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인데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 중년에는 흠과 구강에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틀니를 하시고 치아를 새로운 이빨을 고정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치아를 씹는 걸 말합니다. 모두 따봐서 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우수한 그 치과 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구나. 와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근본 새 치아를 한 다음에 고기 먹기 찰떡 먹기도 그렇게 편리하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체 구강관의 문제는 모두 흠과 구강 싱커 거장이라 하죠. 이게 찾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아에 결석이 있거나 야수염이 있거나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도강 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우수한 피부과 주임 이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덕으로 놓고 말하자면 5일 노동 모범 훈장거지 받은 분입니다. 이 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술이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귀신 피부과 문제라는 것은 오늘 났다가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 재발하고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5년, 10년, 심지어 30년간에 한 번도 다시 재발작하지 않았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기명 준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피부과에 있어서는 대상 포진이라든지 대상 포진 한번 범하면 어느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2차, 3차로 또 범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중풍인가 의심해갖고 중풍 검사를 했는데 내 혈관은 문제가 없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머리로부터 지나가는 대상포진이 무슨 이런 그 동통을 따르는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진 그리고 네. 지금 습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최기명 주임 선생 찾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체색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0: 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린 때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네, 하지만 그 시간 돌아본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용하고 또 의미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철학자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또 다양한 소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 알씀들에 구축한 홍색 공문 정치 생활관이 당사 학습의 새로운 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정식으로 개관한 홍색 공문 정치 생활관은 지난 한 달 동안 기관 단위, 학교, 사회구역의 연구학습팀을 30여 차 맞이했습니다. 2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홍색 공문 정치 생활관은 기획 단계부터 전통 전시관의 전시 위주의 방식을 벗어나 당사로 영혼을 추축하고 공문으로 뿌리를 세우며 당건설로 힘을 모은다는 핵심으로 통상구만의 독특한 홍색 맥락을 완전하게 전시했습니다. 홍색 공문 정치 생활관에 들어서면 당사 속에 통상구가 있고 통상구로 당사를 보다는 글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생활관에는 1946년 동북해방전쟁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도문통상구가 물자소송의 생명선임을 보여주는 오래된 역사사진, 심균유 등 애국민주인사들이 동북해방구역에서의 신정엽 설립 준비를 위해 통상구로 입경하던 역사영상, 1950년 항미원조 시기 변방검사 선일꾼들이 물건을 어깨 메고 손에 들어 물자를 신속히 통관시키던 역사 자료 등이 전시됐습니다. 귀중한 역사 자료들을 통해 참관자들은 공문은 비록 작지만 조국과 이어지고 통상구는 평범하지만 사명은 비범하다는 깊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홍색 교양 진저 의탁해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1년의 특색 있는 연구, 학습 활동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당면한 50년 이상의 노 당원을 초청해 청년 경찰들에게 젊은 시절 변방을 지키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할 구역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꼬마 공문 해설은 체험 수업을 내놓아 학생들의 해설을 통해 고향의 홍색 역사를 요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홍색 공문 정치 생활관 내부에는 또 당 건설 서재, 표준화 당원 선서 구역, 지부 토론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변방 경찰들의 일상적인 리론 학습과 조직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들의 참관, 연구,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양 진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도문시 장안진이 당지부 사법을 혁신해서 기층 질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장안진은 당건설을 인솔로 기층 당지부 표준화, 규범화 건설 요구를 둘러싸고 확대경, 망원경, 현미경 세 가지 당지부 사업법을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확대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민심을 살피고 민생 고민을 해결하며 따뜻한 봉사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장안진은 확대경의 정밀도로 민심과 민의를 살피며 정기적인 촌간부 대방문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민심 대상과 문제 해결 관리 배환 기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당원 직무 분류 및 배치 관리를 전면 시행하고 환경 정비, 치안 유치, 정책 선전 등 14개 자원봉사 일터를 과학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할구역 초민들을 위해서 양로 지원, 기반시설 보수, 편민 대행 봉사 등 민생 관련 실제를 루계로 300여 건 처리했습니다. 망원경을 잘 사용해 발제를 도모하고 선치를 촉진하며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장안진은 망원경과 같은 선전 지명으로 지능 경로를 계획하고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향촌 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촌민소조회 더하기 촌민리사회 더하기 향현진목회 3급 의사결정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각종 의사회를 60여 차례 소집하고 대중의 합류와 건의 80여 건을 받아들여서 당조직 인솔과 촌민자치의 심층융합을 실현했습니다. 당제 자원우세에 의탁해서 당지부 합작사 농가의 발전 모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당원들이 설선적으로 합작사에 가입하고 시범적으로 이끌도록 인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조직 공동 건설, 자원 공동 향유, 산업 공동 육성 등 방식을 통해서 촌급 집체 경제가 해마다 소득을 증가하고 촌민들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주동했습니다. 현미경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대오를 강화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여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장안진은 현미경과 같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은 사업법칙을 운영해 당지부 대오 관리를 실속 있게 틀어지고 소형 당 수업, 홍색 강당 등 학습을 선으로 36기 개설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상시와 담화 사업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각 당지부 지도부는 연평균 300여 명과 담화하고 각종 조짐성, 경향성 문제 20여 건을 제때 검사 시정해 당원 작품 건설이 착재 효과를 보고 깊이 있게 전개되도록 조정했습니다.

0: 연변작 부속병원 혈액투석실 전수월은 10여 년간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구조 지식과 풍부한 림상 간호 경험으로 위험에 처한 수많은 환자들을 사경에서 구해내 사회 혼란 미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연결시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한 젊은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온몸에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 모두 당황해야 하며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때마침 전초월이 낮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전초월은 한채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신분을 밝힌 뒤 응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잘 통하게 비켜주시고 빨리 120에 전화해주세요. 전초월은 침착하게 현장을 지휘하는 한편 신속히 환자를 반듯하게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절주 있게 숫자를 세는 소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시에 환자의 구강과 코의 이물질을 제거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차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1분 1초를 다투며 심폐소생술을 한 지 약 2분. 남성의 창백하던 안색은 점차 회복됐고 호흡도 미세하게 돌아왔으며 생명징후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전초월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 전초월은 환자의 상황과 구급 과정을 설명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구급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남성은 심인성 실신으로 진단되는데 전초월이 골든타임 4분 내 정확하게 응급구조를 실시한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없었다면 제 아들은 이미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구조 과정을 전해 들은 후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며 생명의 은인을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그렇게 환자 가족에서 전초월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연변병원을 찾아와서야 전초월의 사적이 병원 측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간호원으로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구조에 나섰을 겁니다. 당시 병원 밖이라 간호원 복장 입지 않았지만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전초월은 일터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간호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길림병흥 약업위원회사 정경리 권문걸은 20여 년간 의학 분야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와 민생사업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 및 활용시 임대대표인 권문걸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수년간 그는 여러 연구 과제를 주도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는데

그중 종약자원의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현대 치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좌귀환, 소합, 환양의 등 7가지 고전명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해서 큰 경제적 효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중약이 새 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능화 개조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생산 공장과 검사 설비의 개조 승격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생산 라인의 지능화 수준과 제품의 기술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됐고 이는 기업의 생산 능력 조성과 규모 확장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됐습니다. 고문걸은 장백산의 풍부한 도지 약재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전 경로를 견지했습니다. 연변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림하삼, 세신 등 도지 약재 재배 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재배 기준과 품질 표준을 수립 보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중약재 재배, 양식, 구매,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약재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걸은 인대 대표로서 항상 직원들과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층의 민심을 청취하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한테 생활 물품을 지원하고 중병이나 사고를 당한 직원들한테는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1대1 장기 지원 기제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귀속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문걸의 노력 아래 길림 용흥 야급은 지난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생산액 1억 1천만 원, 납세액 1,300여만 원을 달성했고 일자리 132개를 창출해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이행해온 고문걸은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약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주 문화관광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될 용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 대상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정시 룡산 산맥에 위치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는 모아산에 기대어 해란강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연결신에서 12km 떨어져 있고 333 국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해란대는 모두 3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1기 공사에서는 민박 11,000채를 건설하고 2기 공사에서는 자금궁, 육도시장, 대통거리 등 상업구역을 건설하는데 이미 시험운행에 들어갔습니다. 3기 공사는 야행 삼림, 고촌락 등을 조성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기 공사에서 궁궐 모양으로 지은 장금궁은 해란대 핵심 건축물로 개업 후 해란강의 아들딸, 삼생의 연분 등 역사극이 상시적으로 공연됩니다. 상업구역에는 문화창리, 촬영, 레저, 소매 등 업종 점포 100여 개가 입주합니다. 육도시장에서는 연변 8개 현세 특색 음식, 음료수, 꼬치튀김, 김치, 과일과 조선 러시아 수입 상품 등을 판매합니다. 대통거리에는 연변 특산물, 문화창의 제품 매장과 편의 음식점 등이 들어섰습니다. 산세를 따라 한 채 한 채 지어진 11,000채의 민박집은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박집은 건물 높낮이 차이 때문에 탁 트인 시야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이 밖에 장금궁의 해치 조각, 오복 광장의 비천정 등 문화체험형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에서는 조선족의 이주, 개척 역사, 민속 이야기 등을 요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란대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저녁 8시 30분 입장을 마감합니다. 입장권은 로인, 학생, 군인, 장애인 등 군체를 대상해 절반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331 어량전 청풍 민박 대상이 조선족 민속과 마을 역사 등 문화관광 자원과 융합되면서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31 어량전 청풍 민박 대상은 룡정시 계산 둔진 선고촌과 광서촌 사이 어곡촌 광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00m 되는 나무 잔도가 논두렁이를 따라 선고촌과 광서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박 6채와 신축한 객실 10개로 구성됐습니다. 향토 민박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무 정자와 로금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에 그린 것 같이 안겨옵니다. 민박 내부는 조선족 품격의 아담한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관광객 5천여 명을 접대했습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2,400만 원이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모식을 취했습니다. 기업에서 1,700만 원을 투입해 민박 건설, 문화공간 내조 경관 공사를 도맡았고 정부에서 700만 원을 투입해서 민속식당, 나무산도 등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G331 국도연선의 핵심 구간에 위치했으며 홍색문화자원, 강변풍경, 벼, 재배문화, 조선족 민속문화 등 문화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농가, 촌집체 건설 용지를 활성화한 이 대상은 농업, 문화, 관광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했고 기업, 촌집체 농가를 비롯한 다원리익 연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0: 네,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청년갓은 그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나눈 명언 중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의 하루에 녹여보세요. 배움을 실천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0: 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158원이고요. 30 곽을 사시면 30 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 곽을 사시면 3 곽을 더 드리고 10 곽을 사시면 8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 곽을 사시면 4 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알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액과 더불어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미리 전에 일찍 말씀드렸지만 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가격적으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한 가게 158원 하고 있는데요. 30각 사면 30각을 드리고 70각 사면 10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

0: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오늘 새롭게 설명드리고 있는 참가한다는 참자, 남쪽이란 남, 성별이란 성, 참남성 구복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자회후, 황계, 울금, 치자, 향부, 원지, 전궁, 단남성, 사인 이런 10가지 아주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좋은 우수한 중약이 우리한테 차려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그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가격적으로서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각 안에는 15대가 들어있습니다. 빨대로 빨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하얼빈 중약 사창이라며 아주 전 나라적으로도 우수한 제약회사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전신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조의 첼룽 황제가 있을 때로부터 존재한 이런 제약창인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며 내려오며 해서 91년 9월에 완전히 이 이름으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뜨는, 띄워주는 약품하고 내리누르는 약품 가운데서 정심환이라든지 제두환이라든지 해독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장 내에 내리누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식 올리쳐주는 약에 속하는데, 기혈이 부족하거나 소화공능이 떨어지거나 모든 수면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뭐 혈압이 높아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이런 걸 조절해서는 되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아래 구체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아주 우수한 참남성 구복액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사 아직 원액수는 한주한다.
0: 아, 그래요.
2: 저는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사지원액은.
2: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됐단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혈지도 걸고, 예, 게다가 이 녹공실 부두도 있고, 이러면 머리 계속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되니까, 혈압이 파동이 있어가지고, 누구면 가슴 계속 두고두고, 그리고 잠이, 잠 못 잤단 말입니다.
0: 예.
2: 꿈도 많고, 누가 잔다는 게, 그래서 밤새를 꿈기다 일어나고, 예, 그럼 그것도 머리 어지럽다 못해 말이 아야 됐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 소변도 좀 이렇게 좀 거품도 나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골관절도 안 좋고, 좌관 여러모로 좀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다가 예, 뭐 소화 아이템 또 위에 대한 거 먹고, 녹공실 부두 약을 딸로, 혈압 약을 딸로, 뭐 따로 먹다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다. 그래도 그것도 잘 말도 안 듣고.
0: 예.
2: 예, 그러다가 내 이 사지원에서 내 방송 듣고서 이거 제 피로 맞게 해서 그런다니까, 우리 런연에 어쨌든 이게 피 건강하는 사실이겠다 해서 이것도 해먹었는데, 이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이게 많이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맛있지.
0: 좋은 제품이죠.
2: 명뜸을 할 것 같죠. 활동하자면 예. 아무런 지금 부담도 크게 없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안전하죠. 예. 예.
2: 그런데 뭐 방송 들을 날 또 가격도 이게 오른다며요.
0: 예, 오늘부터 새 가격인데 괜찮습니다. 158원 하고 있는데 지금 예. 30각 사면 30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을 한 가게 한 40원 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할 만합니다. 예.
2: 그렇습니까?
0: 서른각이 서른각 줍니다. 예, 예.
2: 아, 예, 알겠습니다. 배달 받아 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0: 501-7766에 연락하세요.
2: 예, 501-7766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씨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좀 오랜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저기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 정말 금방 잘 수 없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제 이하고 먹고 나서 지금 소변 잔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밤에 저기 통감 잘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정신합니다요.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하면 할수록 허물할 때 없고 오직 우리 건강을 올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을 먹지 못해 용맥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도 나고 예. 그다음에 혈압이 운동하면 되니까 예. 오지럼증이 자꾸 납니다.
0: 예.
3: 그리고 경력이 많이 저기 상실되고 예. 이러던 게 지금은 예. 이 어지럼증인 그리 알답니다.
0: 예.
3: 그리고요 골이 자꾸 올라붙더니 그게 이렇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예.
3: 아, 그럴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침가루가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 달라서 얼마 정말 좋습니다.
0: 예.
3: 손발이 차고 예, 치열색이 타는 것도 많이 낮아서 영 좋습니다.
0: 예.
3: 그거 보니까 예, 그거 얘기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개 치료할까나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계속 저기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저 맹세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에 고기도 좀 살이 나고 눈이 만나 가렵고 예. 물치와 쌍결을 보이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났단다.
0: 예.
3: 고기 나던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예. 백내산 있어서 부영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이슨 보고 많이 맑아졌단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럴 수밖에요. 예예. 예.
3: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서로 좀 오늘 약을 배달받장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내 아직 냉해 때 문의하자고 그랬는데
0: 예.
4: 요즘 며칠 계속 들어봤는데 별로 내 호감 있어서 그랬는데
0: 네, 사시원에
4: 그랬거나 한가구 며칠 먹습니까?
0: 한가구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차원이라면 5일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10일 이렇습니다. 예.
4: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아침 전에 먹습니까? 아침 후에 먹습니까?
0: 식전에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예.
4: 가릅니까? 전
0: 액체입니다. 윤액입니다. 싸지라는 이런 데서 분리 추출한 원액에 속합니다. 다른 뭐 화학적인 과정 걸치지 않고 원래 거기서 즙을 빼낸 그게입니다. 예, 예.
4: 그렇습니까?
0: 예. 싸지라는 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게 2억 3천만 전에 싸지라는 이 아주 고로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이 그 역할 자체가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이라면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뭐 두 번 묻지 않고 선택하는 제품이 바로 싸지 원액일 겁니다.
4: 글쎄 말입니다. 내가 요즘 계속 며칠 들어보니까 별로 그 호감 가서 내 그래서 문의하는데 지금 대략 99원으로 오늘까지 준가?
0: 예, 거기다 전화하세요. 501-7766에. 예, 예.
4: 제가 70값 하면 70값 줄까?
0: 70값 하면 100과고 줍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4: 아, 예.
0: 이 정도 싸게 되면 이제 우수한 예. 가격으로 드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4: 그래야까, 그 별로 중하지 않으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된단 말이죠.
0: 한 번 내지 예? 두 번 됩니다. 예,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는 뒤로 물리한다면 후회가 될 겁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4: 글쎄, 내가 들어봐 별로 내 먹었으면 좋을 것 같으래. 내가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0: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맹서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5: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자꾸 피지고 가렵고 부었습니다.
0: 예.
5: 네, 그래서 이 텔레비라 보삼 영 부어 보여서 영 고사 세게 했습니다.
0: 예.
5: 그런데 이 숱한 약을 쓰고 숱한 이사들을 대하는데 그렇게 효과 아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서방 농약을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5: 네,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부은 거 뒤로 꼬서는.
0: 예.
5: 예, 그다음 눈물이 나는 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럼 예. 보형기 이렵다는 게 보통 치료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0: 그런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게 그게 해결된다면 그것도 네. 어떤 때는 눈물 나는 거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연지 어머 창쿠이라는 게 오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활동에서 좀 많이 싸우고 그랬다. 우리 그, 활동이 좋아.
0: 그렇게 하셔. 이 눈병 치료요품에서는 네. 명서방이다 이 정도 끝이 인정을 받 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 명서방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언니 싸지 원액을 쓴단 말입니다.
0: 예.
1: 네. 어쩌기는 감히 뭔가 밤에 자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뭐 머리 아파하고 이럽니다. 가슴이 아파하고 예. 그런데 이 사지원액 쓴다면 많이 효과 좋답니다.
0: 그게 혈관 수통을 하는 데는 사지원액입니다. 지구로 네.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혈관을 수통해야만이 모든 장기 정상 공능이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네. 제품. 예.
1: 그래 70가구 사면 100가구 이제 쓴다고 말하는데.
0: 아 그렇죠. 예예. 예.
1: 네, 우리 언니도 옆에서 아 네, 그거 싸겠다면서. 아,
0: 오늘이 마, 네. 거의 기회의 제일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501-7766.
0: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널리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긍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2: 네, 앞으로도 잠시만요. 다음 네.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0: 안녕하세요.
3: 나도 이물과 명서방 능력 쓰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0: 네.
3: 눈이 그냥 이 결막염이 있으면서 자꾸 가렵고 예. 이렇게 자꾸 걸고 나면 또 피지고 그랬댔습니다.
0: 눈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이 가다가 예.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는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3: 그리고 눈이 자꾸 뒤에 나면 또 뭔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눈을 뜨지 못하겠습니다. 새크로지면서.
0: 아 그렇죠. 염증이 생긴다는 예. 걸 말합니다.
3: 자꾸 아무리 그렇더라 말게 그 이거 명서방은요. 저는 6달 먹이 효과는 좋습니다.
0: 그렇죠.
3: 눈앞에 거미 같은 게 둥둥 떠다니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예. 개 뜨거워서 약간은 있습니다. 이제 또 먹으면 완전 없어지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너무 좋다. 이 선생님이 지금 새약 강의라는데 내도 지금 먹어봤으면 하는데 내 얘기 없는 사람 먹으면 되겠습니까?
0: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예.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참남성 구복액인데 맥이 없는데 이 제품 쓰시겠다면 맥이 나지 말라 해도 나가지 말래도 나가기 쉽고 나가서도 천천히 걸으래도 빨리 걷고 싶고 예. 이렇게 맥이 나는 제품 자체가 참남성 구복액인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와 날이 갈수록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네.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제품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이 제품으로서 특수성 있게 돼 참남성 구복액은 일단 드시게 되면 오늘 복용하시게 되면 한 일주일 그 좌우로 보통 3주 좌우로서 네. 복용하면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주까지 갈 필요가 없이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부터 네. 금방 효과가 빠르게 되는 우수 성분 10가지로 조성된 좋은 할빈 제4중약창에서 만들어진 네. 우수한 제품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네. 게 필요합니다.
3: 오늘에서는 자꾸 기혈부족이 있다 미랩때 그래서 맥이 없다 미랩때다.
0: 잘 물었습니다. 네.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3: 딱 먹어봤으면서 내 새해 배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참남성 구복액은 5가구 사면 3가구를 드리는데 아, 이 정도 예.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게 예, 이때 예. 가격이 한 300원 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가게 예, 598원인데요.
3: 오늘 먼저 싸겠습니다. 5가구.
0: 예, 그렇게 하죠.
3: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먼저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프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단순한 이동인데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행은 지친 일상에 불어넣는 산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시험하는 용기의 무대입니다. 첫사랑의 아픔을 지우기 위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저 나로 숨쉬고 싶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에서 진짜 바라는 것은 비싼 비행기표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 햇살의 각도를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멀어져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게 바로 여행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스튜디오를 작은 기차역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표소 직원이고 여러분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안고 플랫폼에 서 있는 여행자입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 지도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이름은 기억을 수집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다녀온 뒤 표나 기념품을 얼마나 간직합니까? 저는 지갑 속에 3년 전 해남도로 갔을 적에 열차 티켓을 아직도 놓고 다닙니다. 약간 바래고 구겨졌지만 그걸 볼 때면은 파도소리와 염분 섞인 바람 그리고 그날 입었던 셔츠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여행의 기억은 이렇게 아주 작은 물건 하나, 냄새 하나, 우연히 들었던 길거리 버스킹의 한 소절에서 설레게 됩니다. 타양의 작은 마을에서 걸었던 아침 산책길, 콧끝을 자극하던 구운 고구마 냄새, 낯선 길거리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 소리,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엽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열차는 조금 느린 열차입니다. 이름하여 관계를 위한 여행입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 혹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말합니다. 흔히들 여행이 인간관계의 시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피곤하고 배고플 때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짜증을 내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작은 골목에서 예쁜 카페를 발견하고 아이처럼 좋은 사람. 여행은 우리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가족과의 여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차 뒷좌석에서 보았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빛은 왜 그렇게 반짝였을까요? 지금은 다투고 삐걱거릴 때도 있지만 문득 그때의 기억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건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그리고 아무 약속 없는 주말,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나들이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변의 관광지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에는 길림성 도나시에 위치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관광구입니다. 관광구의 총 면적은 52평방킬로미터이고 핵심 경관구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성련호를 중심으로 입구봉사구, 불교문화원구, 청시조문화원구, 발해문화원구, 생태농업원구, 건강체육휴양구, 산곡양생휴양구와 관광경제산업원구 등 발대기능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광구 내에는 가장 오래된 발해국 왕실 귀족고분군이자 전국 중점문물보호 단위인 육정산고분군, 조상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 청시조사, 길림현대문학전시기지인 장소천문학관, 청동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좌불상인 금정대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구니 도장인 정각사, 종교문화전시 중심인 불교문화예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전국 관광경관구 품질등급평가위원회로부터 국가 5A급 관광경관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길림성에서는 다섯 번째,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첫 번째 국가 5A급 관광경관구로 됐습니다. 2025년 11월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2025년 국가 5A급 관광경관구 100강 명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산맥의 구릉지대에 속하며 산과 물을 끼고 여러 삼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래 륙정산 문화관광구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륙정문. 륙정문의 전체 조형은 곡선을 그리며 배열된 삼중문 구조로 총 6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문에 비스듬히 벌어진 벽체는 마치 날개를 펼친 수리개처럼 팔방에서 오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해고분군인데요. 발해고분군은 발해국 초기 왕실과 귀족 고분이 위치한 곳으로 두 개의 묘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크고 작은 고분 총 235기가 있습니다. 전국 중점 문물보호 단위이며 세계 문화유산

신성 예비 항목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해국 제3대 왕 대흠무의 둘째 딸인 정혜 공주의 고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정혜 공주 묘지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발해 석각 문자이며 돌사자, 짐승 얼굴 무늬 벽돌, 향훈 등의 문물은 발해국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계속해서 청시조사입니다. 이 청시조사는 육정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사방이 팔기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시조사는 샤만 제사 등 무형문화 유산을 융합해서 발해인과 여진인의 천맥, 지맥, 문맥, 혈맥이 대대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각사입니다. 정각사는 청나라 광서 말년에 처음 건립됐으나 지금 볼 수 있는 웅장한 비구니 사찰은 정각사 제3대 전승인인 고승 석불 성장로 비구니가 다시 터를 잡아 건립한 것입니다. 정각사는 총 5겹의 대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삼문전, 천왕전, 대웅보전, 관음전, 그리고 장경루입니다. 다음은 옥불원입니다. 옥불원은 성변호 남쪽 기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둥근 산골짜기에 위치하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물에 닿아 있어 기세가 웅장하고 고풍스럽고 우아합니다. 옥불원은 3층 정자탑식 구조로 1층은 옥불전, 그리고 2층은 만불각, 3층인 꼭대기층은 사리탑으로 불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 뚜껑은 원형이며 18개의 범령이 드리워져 있고 탑 몸체는 표주방 모양이며 허리 부분에 3층 108개의 금빛 작은 련꽃이 감겨있고 탑 좌대는 흰색 란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에는 18개의 큰 련꽃이 겹쳐 피어 탑 전체가 마치 련꽃이 떠받치고 있는 듯해서 미풍이 불면 범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계단을 오르면은 운대 광장이 이르는데 광장 량측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천룡팔부 청바위로 만든 공덕기둥 8기가 두 줄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대불입니다. 금정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동좌불로 2011년 9월 23일에 개광됐으며 동북 제1의 로천대불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천 문화권입니다. 장소천 문화권은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부지 면적이 5,100평방미터로 2017년 8월 26일에 건설을 완료하고 전시를 마쳤습니다.

문학관 외부에 걸린 길이 8m, 너비 1.6m의 목재 편에게는 장소천 문학관이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 주요 기능으로는 전시청, 멀티미디어 상영청, 장서고, 보고청, 관리봉사실, 문학예술 창작작업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은 관광구의 현행 입장권 가격은 1인당 100원이고 관광차표 가격은 1인당 10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방하며 매표 시간은 여름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겨울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입장권 무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 6세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또는 신장 1.2m 이하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현역 군인, 퇴역 군인, 공안 경찰, 소방 구조 대원, 촬영가, 기자, 관광 안내원, 여행사 가이드, 장애인, 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 열사 유가족 등 해당 인원은 유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은 입장권 무료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입장권 반값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전일제 대학 본과 및 그 이하 학력의 학생,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민정부에서 발급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금 수령증을 소지한 사람은 유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은 입장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오셔서 이색적인 체험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홀로 앉아있는 객실의 창가 자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차인데요. 테마는 바로 나와 대화하는 여행,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가는 여행을 두려워합니다. 심심하지 않을까? 밥은 어떻게 먹지? 사진은 누가 찍어주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속 소음이 너무 커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철저한 고독입니다. 오늘 이 기차는 여기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만의 완벽한 순간을 만날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득 실은 기차를 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여행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 무린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서 부는 바람, 마음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 꽃잎우를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여름나비야를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추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0: 떠나온 거야. 송아지 친구 기다리는 거야. 진달래 필 때 고향으로 가자. 꽃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1: 복경 시간으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의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 쌓으면 3곽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9곽이면, 181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81이랑 한 반년 쓸 수 있죠. 예. 10곽엔 8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15곽부터는, 직접 우리 10곽부터 그, 오늘이 결정해서 사는 분들, 운남에서 나온, 특급 황금색 응답분들입니다. 한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15곽에는 직접 15곽을 더 드린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라는 거는 제가 놓는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그 아픈 데 따라서 다 놔드립니다. 예, 계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침문은, 우리 고대, 그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제대로 침 맞는 거는, 예, 매일마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이 몽땅 늘어나고 땀도 세게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그때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지금은, 예. 예, 근데다 또 우리는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굽은 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건신고이, 시면상에 건신고라고 이름 진 게 많습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뭐 왕상에서도 파는 게 있다 하는데, 예, 파는 우리 이 건신고는, 예, 원래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제가 직접 그 공장과 상의해가지고서 뒤에 이래 나온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량을 제가 또 그 어떤 약들은 많이 거둬였건 많이 거둬였고 적게였건 적게였고 이것을 제가 다 가늠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이때까지 제가 그 빈파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빈파의 뭐라고 썼는가 하면 쉐이성 취발빙 이렇게 썼습니다. 빈파 이름이 두 개입니다.

0: 있습니다. 쉐이성 쉐라는 거는 그 학습하는 쉐 이사. 예, 그리고 또 취발병 겪거나 100가지 질병을 몽땅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파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빈파에는 없습니다. 시면상에 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상에서만 싸가지고 잡순 게 효과가 시원치 못하고 어떤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걸 제 말을 듣고서리에 이렇게 쓴 게 효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상에서 우리는 왕상에서도 우리도 물건 쌉니다. 그런데 옷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왕상에서 누거리를 쌓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량 그렇게 사지 마세요. 먹는 거. 이거는 병 치료하자는 게지. 무슨 뭐, 거서 뭐, 밥처럼, 거서 오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규적인, 이런, 방송, 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신고는 고대 그 처방, 네 가지 처방을 한 대 지닌 겁니다. 그래서 약재는 모두 1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처방이 뭐인가? 간단방이라는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위축성 위염이나 전폐성 위염이 다 간단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이런 약사업 하면서 2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이래 보면서 결과가 뭐인가? 기실은 모든 소화계통 질병은 근원을 찾자면 간 담낭 이짝을 먼저 그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하면 우리 샹성샹크 그걸 도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간이가 무슨 작용하는가? 간주 수시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라는 게 뭐인가? 수부调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이런 경락이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하게 되면 난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간 수치 다 정상인데 해서 간 경락이 제대로 통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벌써 간 경락이 통하지 않은 거 어디에서 알겠는가? 벌써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적이란 자꾸 생깁니다. 뭐 음식을 먹기 싶어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위안이 떡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 비위를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위 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다 하게 되면 이거는 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에 검사하는 것은 뭐 간 병독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간 경화 그런 겪거나 간세포가 다 경화가 왔거나 그렇지만 간 복수 왔거나 엄청 엄중한 해진 다음에부터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초기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샤시신탕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자꾸 객지로 올라오거나 식후물이 올리밀거나 잘 넘어와야 가거나 몽땅 반샤시신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가면 근골 처방입니다. 취장탕이라는 겁니다. 취장탕이라는 거는 뭔가? 물리친다. 그리고 장이라는 거는 拐장의 장. 우리 그 지팽이를 어서는 버리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우리 이 근골 처방에는 주약이 풍습성 관절염, 뒤풍습성 관절염, 특히 관절이 이렇게 꾸꾸대나거나 허리다리를 쏴내나고 아파나고 그 다음에 초질 그러니까 우리 뭐 짜게 바람 낀다, 그래서 쥐 올라온다,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당뇨병, 당뇨 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겹거나, 그다음 발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럴 때 쥐장탕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처방이라는 거는 상한론하고 그 진구야오류 한탕 이김에서 모든 처방이 다 있습니다. 한탕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방에서 이름진 것이가 보통에 무슨 뭐 현대약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축성 위염 치료한다 뭐 전폐성 위염 치료한다 이렇게 이름 아예 있습니다. 취장탕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다리라매 자꾸 맥이었거나 개체면 시련하거나 예, 상热下寒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취장탕 이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취장탕은 주요하게 우리 호수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정맥의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맥 꼭장이라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꼭 정맥 꼭장이 생깁니까? 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다 피를 확 공급해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들어와야 되겠는데 너무 차갑다나 할까나 그것이 다시 들어 모읍니다. 그래서 정맥곡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자면 심장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 뭐 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혈 처방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스우탕이라는 겁니다. 스우탕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숙지, 당귀, 바이살,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재는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량을 조절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보혈 해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다른 약과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체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딱 요 네 가지 약재면 그래서 보혈 처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혈 처방이가 직접 심장 간에다 피를 많이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잘 돼야 어디야 정맥에 이런 그 혈전이라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심장 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녹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녹인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뭐 아스피린 쓰면 된다. 아스피린 가지고 혈전 절대 못 녹입니다. 이거는 한길로 인해서 차가워가지고서 혈전이 생긴 게기 때문에 뭐 같은 거 하면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소탕 먹기 좋아하죠. 소탕을 먹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둬보겠죠. 그게 어떻습니까? 몽땅 굳어지죠.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는가? 보통 모든 서약들은 우리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 손발이 벌써 차가워진다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약을 먹은 것이가 이 약이가 내 병과 맞는가에 맞는가. 예, 이걸 보자면 예, 내 이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할 때면 예, 이 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냥 인차 이 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운 약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발동기입니다. 예. 심장을 차갑게 만들면 그러면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 몸속에 양기란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기대자면 어째 되는가?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한 뜨겁게 한다는 건 허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호입니다. 실호. 虚火 아닙니다. 허열이 虚火죠. 예, 가짜열. 네, 막 목이 말라들거나 무슨 몸에 이렇게 뭐 열이 올라간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었지만 해도 하나도 효과를 못 받고 때뿌이지 아이디티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꿔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아바인 투 맞아서 마도 얼버무리던 게 지금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요.
0: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2: 그리고 대사분도 못 가리던 게 지금 다 가립니다.
0: 저절로 위장실 다니죠. 예.
2: 그리고 저는 혈압이 저절로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힘이 정수야에 났댔습니다.
0: 예.
2: 그래던 게 그것도 지금 낫고 예. 그 몸이 갈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0: 예.
2: 음식도 소화 잘 되고 예. 그런 뭐입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을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이 근심 거를 나는 정말 좋다고 제창합니다.
0: 네.
2: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심 거도 많이 먹고 우리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0: 예, 좋죠.
2: 예, 예. 그래.

0: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약을 선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0: 네.
1: 그거 항상 매겹다는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0: 네.
1: 식구물이 또 자꾸 올라오지. 또 참이 가슴에서 더욱이 얼리밀어서 영 정말 그게 다 바쁘더란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또 신장도 있게 따라서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고 숨이 차고 그래서 뒷산들이 아프다 하면 어깨도 아프지 이빨까지 막 아파놨어요.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또 그래서 목이 뭐 이것도 딱 쪼여 달라붙는 것 같으면 물을 마실 때도 해지더란 말입니다.
0: 네.
1: 손발은 항상 차갖고 식은 땀이 다 식은 땀을 흘리고 정말 빈혈이 돼 그런지 피곤하긴 또 영 사람이 맥이 없어서 죽겠더라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래도 이제 지금 혈배강과 건심호흡을 같이 원래는 혈배강만 먹었댔는데 후에 건심호흡을 같이 먹었으면
0: 네.
1: 효과가 더 빠르다 말입니다.
0: 빠르죠. 네.
1: 예, 식후물도 어선 올라오는 게 뚝뚝 멈추고
0: 네.
1: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저기나 우선 안 나고 그래 귀에서 소리 영 세게 나던 게 그게 멋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 말이 잘 지키고 너무 좋다 말입니다.
0: 건심호흡 공능 수치 명백하게 예. 썼습니다. 귀 소리라는 거 해결해준다.
1: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원래 귀 소리를 안 나면 말도 못 들어서 어디 나가서도 그래서 뻔해 있던 게
0: 네.
1: 우선 정신 추구되게 됐단 말입니다.
0: 그렇지.
1: 예. 나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얼마나 좋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예.
1: 이런 약이 있는 거 알았으면 은영부터 썼더라면 그래서 고생 다 하고 얼마 고생했지.
0: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는
1: 넌 얼마나 말 못하지. 그래 지금 예, 이번에 이런 우리 할배라 하는데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를 계속 할 예상입니다.
0: 예. 예.
1: 선생님 그 앞으로도 많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선전해 주고 예, 인도해 주시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3: 저도 예, 건심과를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 전에 중위과보다 건심과의 맛이 더 좋습니다.
0: 더 좋습니다. 승급합니다.
3: 예, 그래, 예. 그거 예, 계속 먹으니까 예, 거리 아프던 게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예, 이 선생님이 이 강구란 이 약, 예, 계속 먹을 예산다.
0: 예.
3: 저도 예, 세 가지 다 먹으니까 예,
0: 네.
3: 몸 신체 좋아졌습니다.
0: 아,
3: 그래, 예.
0: 예.
3: 그래서 앞으로 경제 허락 때문에
0: 네.
3: 그렇지는 접속 약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0: 좋죠. 예.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에 가면 정우탕이라는 겁니다. 정우탕. 네. 그래서 이, 그,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폐, 곰팥이, 방면, 이런 질병, 방면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정우탕은, 손발이 차갑거나, 특히 정우탕 가족설이 습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이런 도위수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붓기거나, 간 낭중이라면 있거나, 쓴 낭중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물을, 쓸데없는 물을 몽땅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그 밑에 물이 자꾸 차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물은, 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이 돼서, 우리 물을 많이 먹는 데서 물이 많이 보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을 덮여주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예, 몸속에 그 장기가 어서는 퇴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차다. 네, 이렇게 되면 몸 안이 양기가 모자라다 한다 할 때는 예,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온도는 36.5도입니다. 예. 항상 무슨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36.5도 좌우 요만한 온도면 예, 몸속에서 잘 흡수하고 잘 유동되고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온도보다 너무 낮다. 역설이 낫다는 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한번 먹었습니다. 이 물은 꼭 몸속에 이런 내분비계통을 통해서 내분비계통의 기질은 우리 양기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의하고 서의가 틀린 점 뭔가 하면 서의는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람을 연구를 할 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연구를 했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이 뭡니까? 고대로부터 어서

0: 3년 덕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이 깨거나 우리 황제내경의 링수편, 링수편 이거는 해방하고 놓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링수편 거기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항상 움직이고 양기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권신고로 지금 저는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시에 이전에 보면 혈당도 높고 실수도 높고 예.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래 그래 그런지 계속 맥이 없단 말입니다. 좀 자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맥이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맥이 없고 어느 날에 지나도 예. 그래서 맥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 그러면 들어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약을 예.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병원품으로 뭐 이래서 한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네. 어제 혈당도 떨어져야 되고 맥이 없는 게 그렇게 아예 낫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뭐니까 걸신고를 먹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들과 친구도 하고 그리고 나 그다 또 예 저 뭐니까 세대랑 그도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얼마 한 열흘 지나서부터인가 조금 조금 이제니까 예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이제니까 예
0: 네.
2: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지.
2: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하고 겨우 남고 혈당도 소리 꿀이 잘립자도 인생 혈당도 소리 잘 아이래가서 나다야자다 이래가 그 다음에 뭐 약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독서에 뭐니까 이로써나 맞기는 싫고 저 하기용 바빴는데 지금은 뭐니까 다 소리 잘 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정말 갖고 저 소리 잘 되니까 또 맥 이어폰 것도 예도 났는지 하여튼 예, 이렇게 먹고 나고 특히 선생님 친구까지 뭐니까 치료받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뭐니까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합병치 좋아지죠. 예.
2: 예, 그러니까 예, 사람 맥이 나고 예, 두기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동시에 온 하루 그래서 맥이 없다 소리 그래서 달고 남의 그래서 누워 있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고 그래서 그랬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좀 안 그래도 정신하고 나가서 예, 좀 활동을 해도 예,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예, 이제 선생님들 한번 예, 또 찾아가서 좀 친구도 좀 또 치료받고 겨우 뭘까 예예예 문의도 또 하고 그래서
0: 요새 환자들이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2: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2: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언제 한번 또 찾아가시죠.
0: 네예 예. 오기 전에 예. 미리 전화 치세요. 예약하세요.
2: 예예 예.
0: 네.
2: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2: 예,
0: 전화 치세요.
2: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0: 네, 예.
3: 예, 나 어째 쓰는가 하면, 이거 쓰기 전에는 증상이 많이 했습니다. 쇠약해서, 예, 몸이 약해서,
0: 네.
3: 술도 몇 번씩 받고 나니까, 예, 엄청 빈혈도 심하고, 예.
0: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혈압도 또 혈압을 더 살아왔습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이때 거든 혈압이 오르든 보금 몰랐습니다. 60에 90에서 뭐 올라가던 게네, 이 선생님께서 친구도 하고, 이 약도 싸먹고, 혈배강도 같이 쓰고 하고, 한 게 그제 나이, 어서는 혈압도 예, 80, 82에서 뭐니, 82에 1대 25 됐대라.
0: 네.
3: 그게 얼마나 이런 혈압 가지 먹인 처음입니다, 나는.
0: 그렇지. 예. 네. 네. 원래 소혈압이 영심했죠, 예.
3: 예, 그래, 거기다 노공사에서 왔지. 예. 심장이 또 너무 나빠서리 막 후들후들거리면서리 거기 조금 어째서 놀라고 거기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랬던데 그게 이렇습니다.
0: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한테 병벌 나온 분들도 자꾸 그럽니다. 저혈압을 별로 중시해야 합니다. 사실은 중에서는 이 저혈압을 영중시합니다. 저혈압이란 건 뭔가 몸속에 피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럴 때면 불쇠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게임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피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신고 안에 스우탕 그러니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혈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충해주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3: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설명하는 게 피를 많이 보충한다 하니까 그 네. 마음이 떨려서 그래 한 게 그것도 항상 그것도 예, 맥이 없어서 뭐 목을 공이나 하고 예, 맥이 없어서 그것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0: 네.
3: 머리 어지럽고 아 그래서 이 약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하면 이런 게 어제 어지럽은 증상이 될까

0: 없으니까.
1: 예.
0: 예, 그리고는 이 다리 매겼던 것도 다리 매기도 오니.
1: 네.
0: 그리고 밥맛도 소화 너무 안 돼서 그랬더니 소화 잘 돼서 밥을 먹으니까는 아마 용 줬을 때다.
1: 네.
0: 매기도 나고, 예. 그 다음에는 정신 챙기면서, 예. 머리 아픈 것도 선생님 친구라 하니까는 머리 아픈 거는 내가 다 났을 때다.
1: 네.
0: 예, 나는 여 다른 거는 약 써서 그렇게 허가 빨리 못 봤는데, 예. 이때부터 다, 그게 어찌 바쁜지, 예. 너무 약하고 어찌 갈까는, 그것도 누군 다리 이러도 못날 때도 상해서, 예. 수술하고도 누군 다리 있을 때도 없이나 그 주위 올라와서 용 바쁘던 일이 생각하므로, 이도다 해진다. 그래서 내 선생님 걸어 댕기거나 선생님 내가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아, 그건 어찌 부터 그리 빨리 났을까?
1: 예.
0: 예, 선생님께서, 예, 나는 친구를 한 게, 그건 용 빨리 났을 때다.
1: 예.
0: 그게 지금 거도 예, 재발이라고 아니 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머리에 막 길에 땀이 나던 것도 예, 그것도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런 무슨인가, 그런 무슨인가, 자꾸 마른 기침을 하던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1: 예.
0: 어째, 대결절이 있어서인지 계속 마른 기침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1: 예.
0: 부실을 깜빡깜빡 할 때는 영 바꿨대다. 그래, 그것도 이렇고, 내, 상당히 내 선생님들 가서 약을 쓴 다음에는 효과 본점이 영 많습니다.
1: 그렇지, 예.
0: 예, 그런데 어떤 거는 입어서 막 말하다 하니까 막 더 잊어먹어서.
2: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를 하죠.
3: 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2: 다음에 전화 주세요.
3: 네. 네. 네.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십시오.
2: 건강하세요.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려화 작사 강초롱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선숙 작사 장명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또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제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부가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부가 국제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합니다.

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1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전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습니다.

0: 국가의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선은 계속해 개방우세에 입각해 통상구 통관환경과 섭외 경영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을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入주호.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룡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0: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0: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 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녹화 구역의 월림 녹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약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에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1: 이를 전해계에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 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버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브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촌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네,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우리 원래 지금 진행하고 있던 우대 활동은 전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끊으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느 날에 오늘이라도 끊으라게 되면 끊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앙 텔레비에서 드리는 추천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을 면비로 또 향수하려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약을 또 지금 많이 살 때 많이 드려가지고 우리 약이 한 과기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이런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란다게 되면 다그쳐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283-0666번에다 이런 게 해줄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화초는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뭐 좀 경암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은 우리 올말 복용하지 않아도 동청화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청화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그거리 그 덥다 차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동청화초 발효균분. 그거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음양 조절을 특별히 잘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세포의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체내 세포라는 것이 잠자고 있는 세포가 있고 활력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내가 병이 걸리게 되면 활력화 된 세포들이 사망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세포를 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 한 봉지가 10g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용하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 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 주게 되고, 잠자고 있는 이런 세포를 격화시켜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도 동사초를 쓰고 있습니다. 전북에 와서 예, 말하면 쌀에 말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
2: 어르저 팔가에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해서 지팽이, 지금 지팽이 짓지 않고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해가 됐습니다.
1: 맞지요.
2: 그리고 예, 덤석기 제가 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자고, 시원하게 잘 나갔습니다. 선생님, 전북이 좋다고 했어요. 많은 약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써본 효과도 있는데, 이 약에서 이렇게 효과가 없고.
1: 네.
2: 저는 다시 재평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 맞죠. 우리 풍이 온 다음에 2년 내지 5년 사이 재평이라는 게 자꾸 오는데, 올 때마다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동청화초 바르기면은 이미 풍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손님처럼 우리 언어장애가 있거나 발달을 잘못 쓰거나 예, 뭐 소화계통에 문제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다 동청화초 바르기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재풍이 오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도 동

0: 청하 쪽파리군 분이기 때문에 손님 써준 건 꼭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 이해하니까 더 싸서 쓰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 오늘 끝나겠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인차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남편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예, 고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기를 자주 하고, 기침을 자꾸 짓고, 목에 가래 있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예. 이래면 고생했는데, 다른 약 먹지 말고 독초과초를 쓰겠다는 게지 뭐. 그래, 동충하철 썼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3: 그것도 감기를 그냥 한단 말입니다, 예. 감기를 그냥 하고, 사실들 감기 떠나서 아까 사람이, 예, 요비고, 예, 식사를 못하고, 예, 밤 자지 못하고 이래던 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0: 맞죠. 계속
3: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는가, 네. 그래서 다른 약에서 효과를 못 본 게, 동충하철 쓰면서부터 지금 효과를 본다.
0: 맞죠.
3: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편이 그런다. 야, 이게 이전부터 다른 약은 들으는, 믿는지나 뭐,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뀐데, 이거는 7년 전에도 동충하철하고 지금도 동충하철하고 하니까, 확실히, 예, 효과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예, 쓸수록 효과가 좋으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지요.
3: 그래서
0: 예.
3: 우리는 예, 또, 예, 그, 이번에 활동이 또 거의 끝나가는지, 그래서 또, 18각 사각도 두 분 한다, 예?
0: 그러십시오. 두 분이 쓰는 예. 거는 또 어쨌든 좀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서 예. 큰 도움이 됩니다.
3: 도움이 됩니다, 예.
0: 그렇죠.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동충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밑에서 이어 믿고 미경에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욕 맛이 있습니다.
0: 그렇죠.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앞뒤 가슴이 켜던 게 켜지 않고 숨이 그래도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게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맞지요.
4: 선생님 저는 예, 심장이 좋다고 해서 딴 약을 써보면 하나라도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예, 4,500m 고산 지역에서 따란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신기한 약이거나 예. 또 발효하여 30배를 높은 약이니까 그 어느 약 외대가 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죠. 예.
4: 또 이렇게 신기한 약이거나 예. 약이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지금 폐 나쁘던 게 좋아졌고 기관지 나빠서 감기 싸서 하던 게 지금 기관지도 싸서고 감기도 하지 않습니다.
0: 맞죠.
4: 병력이 없어서 예. 빙상을 넘어 가지러 갔다가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전에 경력이 돌아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자고 예. 사실 뼈쪽이 아프던 게 뼈 아프지 않습니다.
0: 맞지요.
4: 예. 그러고 예. 아이 저 뭡니까 이 약은 식전에 한 번만 먹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4: 한 번만 먹은 것도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이래 이래 효과 좋고 나는 한일 쓰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쓰다가 또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4: 예, 이렇게 좋은 약은 이제까지 못 써봤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0: 약이란 거는 예, 내가 먹어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철 발효기문에서 이전에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0: 예.
2: 그렇죠.
5: 예, 예. 나도 동충하철 발효기문 먹고 있는데 아,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어장육복에 표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거 먹어보자고 먹었단 말입니다. 예. 난 이발 자꾸 마르면서 예, 입술이 이렇게 열이 나는 것처럼 예, 막 열이 나니 그랬었습니다. 그 이발이 마르지 마르기도 바쁘고 춤도 예, 찔찔한 춤이 나오고 이래서 예, 내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0: 그랬겠죠.
5: 그런데 아이들 때도 한 사나나 조금 다섯가 돌아다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요즘 아이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동초 하초 바람을 먹었는데 아 다시 잘 먹을까나 예 알기 잼까
0: 아 예
5: 그 인차에

0: 춤이도 나오고 얘 알길 때다게 입술이 띠끈띠끈한 건 얘 아이 났을 때다. 그런데 어제는 한 달 두 달 먹을까 완전 이렇습니다. 어제는
1: 맞지요.
0: 야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정말 이걸 이번에 나나네 정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얘 밥 먹으면 뒤끝에 얼굴 남의 세게 아프지도 않고 얘 별로 신경질 나게 이랬댔습니다. 그러니까 얘 밥 못 먹었는데 지금 얘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밥이 정말 맛있어 억지로 못 먹겠던 게 이야기예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1: 맞지요.
0: 그리고 얘 잠 자지 못해서 정말 고사 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 잠 그저 폭자일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맞지요.
0: 물 항해해주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얼빠난 게 잤던도 말았던도 한데 지금 영 정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섭외 찾아가지고서 몇 번 시대 가고 잠자요 하는데 아 섭외 어쩌나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1: 정상이죠, 그러면, 예.
0: 예, 정상이란 말입니다. 폭자습니다. 낮에도 그저 물소리만 나도 섭외 나가고 실수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어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이야기 특지. 아침에 한 번, 일어나서 그저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5분 할라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다른 약은 아침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 점심, 저녁, 아침 먹고 나면 먹었는지 또 어쨌는지 어디 갔다 와또 아이 먹었던지 이러면 더 먹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 아군이 정말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아분 할라도 아무 그런 것도 없지. 그리고 얘 이야기 모든 면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정말 선생님 강의 딱 맞습니다. 어장육복에 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좋아지게 한단 말이 없습니다. 이 약 먹은 다음에 난 불편한 데 없습니다.
1: 맞죠.
0: 특히나 이 이발 말라서 그래야던 게 그것도 이롭지. 그저 소소하게 정말 밤 자고 나면 다 이롭소. 난 지금 불편한 데 없어서 영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어디나 아예 아픕니다.
1: 맞죠.
0: 다리도 아파가지고 소리에 걸기 영 힘들었는데 아이 그것도 어쩜 이렇게 이롭습니까.
1: 맞습니다.
0: 특별한 약입니다. 정말이 어디나 다 좋게 해줘 있거나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이 약 같은 거 난 그래야 됩니다. 어쩜 난 이 약 그저 한 입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 이번에 할 때 좋을까나 좀 내
2: 약도 살았고 예. 그다음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그다음에 발효균균이 돼서 예. 다른 약이 30배라도 정말 30배 되는 것 같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 힝하고 소리 땡하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혈압약은 니네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 며칠에 한 번씩 반알씨도 먹고 하나씨도 먹고 이 정도입니다.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은 게 내기 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2: 그리고 예, 이 약이 부담이 없어서 영도쓴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드나 이제는 나 먹으니까드나 어떤 때는 약을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이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약이 대벌 먹으면 약이 반이 있어가지고 위도 더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으니까드나 그런 현상이 없고 부담이 없어서 영도쓴다.
1: 맞지요. 예.
2: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 굵기 영 힘들었습니다. 허리 다리가 그래도 그럴 때 뭐 이 무릎에서 소리 나고 등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을까드나 나는 이게 발효균균이니까드나 그래서 내부병만 치료되는가 냈지만은 이 골관절도 치료되잼까.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되나, 이제는 승기를 오르내릴 근심 걱정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나갈 일이 있어도 올라오길래 그래, 못 가겠다고 그래, 이래 됐는데 지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영 좋습니다.
1: 골과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뼈라는 게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적으로 예, 콩팥지를 또 치료해주게 되고 그다음 우리 앉아때릴 때 우걱 소리 난다. 주먹을 쥐기 바쁘다.
2: 예.
1: 이거는 간이 도와주는데 진이라는 거는 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 밤 찍었던 분들이 골과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쥐랑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건 근육 경련인데 근육이란 건 비상이 좋아진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촌의 신장과

0: 비상을 치료해주는 뼈를 두다는 공룡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꼭 해결받습니다. 예.
1: 예. 모든 면에서, 예,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진다. 다, 아픈 증상이 있으나, 먹으니까, 하나씩 자꾸 떼나는데, 예, 그런 때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예, 예, 떼났다도 인차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0: 맞죠, 예.
1: 예. 예, 그래,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예,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0: 예, 언제 끝나겠는지 모르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제가 그냥 우리 그 생명 통로를 열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혈관이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이런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그 계단이 세 개 계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세 번째 계단이 모두가 지나게 되면 생명 제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오랜 이런 만성병이 복귀되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이 제거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잠재능 이런 세포들이 격활돼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몸에 병이란 것이 나타나겠다면 세포의 사망을 말하고 되는데 우리 잠자고 있는 세포를 우리 약이 작용을 해서 잠자고 있는 세포를 격활시켜가지고 자위기능이 우리 젊었을 때는 자위기능 내가 밥을 잘 먹고 또 우리 그 잠을 잘 자게 되면 병이란 것이 자기절로 나아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자위기능이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그 자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폭발될 수가 있고 피모포사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약이 없는 이런 피모포사균이라는 이런 약이랑 있어가지고 좀 엄중한 병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면역력이 몇백 배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저항력이 제거하고 더불어서 감기를 적게 하고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 쓰신 분들 보게 되면 모두가 감기 우리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조금만 어디서 뭐 감기만 한다면 감기를 그냥 했던 분들 우리 면역력이 낮아서 예, 나타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오장이 여기저기 문제가 나타난 것도 많이는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각 곳에서 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우리 그 폐공능이 상승되면서 해서 감기를 적게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신 분들 모두가 감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1: 네. 우리 집에 아저씨도 동춘화초 발효견본을 드시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드신 다음부터는, 저기 혈압도 정상이 되고, 예.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잡수고 소화도 잘 되고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2: 맞지요?
1: 예. 동춘화초는 아마 저기 4500m 압니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약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전에는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춘화초를 잡순 다음부터는 지금 잠도 잘 자고, 이전에 수면제 안 잡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수면제도 안 잡고 지금 잠도 잘 잡니다.
2: 맞죠?
1: 예.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찌미에 놀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심장 호전도 잘 된 것 같습니다.
2: 맞죠?
1: 이 동춘화초는 모든 면에서, 예, 이거 잘, 모든 면을 잘 조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이전에는 목에서 가래가 그렁그렁 했겠는데, 지금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2: 맞죠?
1: 예. 계속 동춘화초로 대접하자고, 예, 그래서 자문했습니다.
2: 예, 만약에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 하게 되면, 예, 283-0666번이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동춘화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생각밖에 일하게 되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그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어린이로 되는 이런 느낌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60%에 달하는 노인분들은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해갈 수가 있고 희소하던 머리가 많아질 수가 있고 흔들리던 이빨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물건 보는 것이 희미하던 것이 맑게 보이게 되고 귀가 올라오거나 잘 들리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철저히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총명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전신 모두 정신이 충만되고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혈관이 신경교통, 뇌력, 심지어 우리 내분비계통, 소화계통이라든가 성기관 등 인체 소위 조직기관 공능이 전면적으로 모두가 폭도가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심지어 오랫동안 높은 수평에서 유지된다면 생명질량이 놀랍게 제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늘을 말하게 되면 쌍진동구 그리고 우리 진이라든가 뼈가 상하게 되면 백날은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풍수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한병들 만성병 모두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한 달을 한 개 우리 료종을 하고 백날을 한 개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제에서 봉해하여야만이 만성병이 근원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초 발효균분이 바로 이런 질병이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인체 3대 생명통로를 열어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듯이 병이 근원으로부터 뿌리를 뽑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평범한 순간도 지나고 나서야 특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마음 한편에 작은 여유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분산적인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먼저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진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경기에서 소문난 잔치에 걸맞게 연변 룡장 커시안 팀이 종료 직전 극적인 헤딩슛으로 값진 승점 1점을 따내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모두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도밍구스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배달됐고 기다리고 있던 포부스가 번쩍 떠올라 시원한 헤딩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에 2만 9천여 관중이 순간 열광의 도가니로 빠졌습니다. 선제골은 전반전 40분경 남경팀 용병 은배 켈리의 역습 한방이었습니다. 연변팀은 0대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이기형 감독은 과감한 교체카드로 반전을 노렸습니다. 후반전 57분경 진극강이 문전 혼전에서 득점을 터뜨리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옵사이드 판정을 받아 아깝다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팀은 좌우 측면을 쉴 새 없이 허물며 남경팀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연변팀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료 1분을 남기고 터진 포부스의 헤딩 동점골로 연변팀은 홈장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축구로 값진 승점 1점을 선에 쥐었습니다. 주전 공격수 조반니가 결장한 가운데 연변팀은 5-4-1 포메이션으로 맞섰고 골키퍼 구가호의 선방과 포부수의 마지막 한방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8월 9일 홈장에서 심수 청년인팀을 상대로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은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리그 4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리그 4라운드 3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화룡시 경기장에서 펼쳐진 화룡팀과 룡정팀의 대결. 경기 시작 불과 5분 만에 룡정팀 리진이가 보충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고인물에 느려진 공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룡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분경 리현호가 재치있는 로브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세오른 화룡팀은 27분경 골대를 맞히는 강슛으로 룡정팀을 압박했지만 후반전 64분경 룡정팀 장서희 추가골이 터지며 경기는 1-2 화룡팀의 아쉬운 홈장 패배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문팀 홈장에서는 연길팀이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터진 김항의 선제골, 그리고 32분경 정호원의 추가골까지 연길팀이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후반전 도문팀의 거센 반격이 이어졌지만 연길팀 골키퍼의 선방과 탄탄한 수비가 빛났습니다. 최종 0-2 연길팀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안도팀과 도나팀의 맞대결은 원정팀인 도나팀이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전반전 23분경 석가위의 밀어차기 선제골 그리고 30분경에는 안도팀 왕계의

뒤에 자책골이 나오며 도나팀이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안도팀이 반격에 나섰지만 도나팀의 골은 옵사이드로 무효됐고 결국 도나팀이 리그 첫 승리를 신고했으며 안도팀은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는 오는 12일 왕청에서 펼쳐집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거대한 것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힌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권의 책이 시대를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소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삶과 역사 문화가 녹아있는 기록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1859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희생과 사랑, 정의를 그려낸 역사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2억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단일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작품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처음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신문 연재 형식으로 독자들을 만나며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기다리기 위해 신문 발행일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기 드라마의 다음 회를 기다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죠.

두 도시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고의 시대였고 최악의 시대였다라는 첫 문장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갈등과 희생을 담아냈습니다.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과 사랑을 지키려는 인물들의 모습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도 제작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기록이 더욱 특별한 이유입니다. 단 한 권의 소설이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독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의 힘이

계속해서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소설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가 앙투안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1943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600개가 넘는 언어와 방면으로 번역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소설 가운데 하나이자 기네스 기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겉으로 보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을 위한 철학과 삶의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국적과 문화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번역의 범위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아이슬란드어와 그린란드어, 라틴어, 점자, 심지어 멸종 위기에 놓인 소수민족 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언어를 보존하려는 문화운동에서도 어린 왕자가 자주 선택될 만큼 상징성이 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재나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책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어린 왕자를 꼽곤 합니다. 특히 작가 생특지페리는 실제 비행사였습니다. 사막에 불시착했던 자신의 경험이 작품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됐고 전쟁 중 실종되면서 그의 삶 자체도 한편의 소설처럼 남았습니다.

작품과 작가의 삶이 맞닿아 있다는 점 역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읽고 같은 감동을 나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통한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증명해 왔으며 그래서 지금도 세계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모두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약 120만 단어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며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긴 장편 소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14년이 넘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거의 방 안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원고를 수정했고 출판 이후에도 교정지 여백이 부족할 정도로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사건보다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홍차에 적신 마들겐 과자를 먹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은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은 어떤 냄새나 맛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프루스트 효과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읽기 어려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학 연구자들은 현대 문학의 흐름을 바꾼 걸작으로 평가합니다.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이렇게 깊이 탐구한 작품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학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긴 소설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글자 수가 많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시간,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없이 탐구한 결과가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기억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기상촌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가벼운 것에만 기대면 중심을 잃게 되고 조급하기만 하면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무겁고 고요함을 유지하면 가볍고 조급하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데요.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겁고 고요하게 머물면서 가벼움과 조급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저어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못했던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단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친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모태똥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조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로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어이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로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포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준위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로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위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2군단이나 6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보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모태똥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모태똥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루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터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4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덕도 팽독회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똥이 물었다.
백덕현은 루산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산관은 점

0: 결정을 했지만은 적의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 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두 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덕회가 말을 이었다.
1: 제가 직접 한 개 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반교로 질러 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통쾌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반교가 류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1: 30리쯤 됩니다.
0: 30리라. 돌아가려면은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진력할 수가 있을 거요. 줄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현은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1: 이번 누상관 전투에서 13탄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0: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산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탄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1: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0: 모태똥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반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 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1: 그럼 오늘 밤 1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0: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1: 만약 순조로우면은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0: 주울레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1: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0: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때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춘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쫄기

0: 해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주고 걸어가는 귀조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 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 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 어서 걸어요. 도착하면 표기해 줄 테니.
0: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포로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태똥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2: 동지, 한복은 빨게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0: 그 홍군 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보로는 얼른 가방에서 아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아편이 타자 담배꼭지에 꺾고는 꾸르륵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들여놓어 아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2: 참 재밌다니까. 귀주 병사들을 총을 빼는 건 괜찮은데 아편 담뱃대를 뺐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아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3: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아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앞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3: 밥 먹으면 더 피웁시다. 밥 먹어. 예? 아,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아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3: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부르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4: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아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걸 봤지만 아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아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4: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아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아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태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놓은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래 따라 부르기에 오늘 새로운 학생 신입생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박수로 환영해야죠. 예. 자, 또 염수원 선생님 그 팬이라고 하세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또 이 스튜디오에까지 나오셔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4: 네.
1: 네. 어머니 방아소리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시고 김봉호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어머니의 방아소리를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는데요. 빨리 좀 배우신 것 같아요.
2: 오늘 봐야 알죠.
1: 봐야죠. 선생님은 자신감이 없어 하시네요. 네. 자,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러분 뭐 지난 시간 한 시간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셨어요?
2: 아니야, 되겠다.
1: 글쎄요. 글쎄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네.
2: 한번 네. 제가 원래는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저를
5: 불러봅시다.
1: 그럼요.
3: 어느 키로 할까요? 어느 키로?
2: 충분히 키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어떤 좀 신심해서 가사 라이브인데 가사 두고 들리겠는데. 자, 저 졸주나 노래는 지금 다 선율이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밑으로서 콩콩지 콩콩 콩콩지어라 방아야 한 앞대갈 맛이 자.

어제 어제도 곽선웅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겠어요. 콩콩 지어라 방. 그 방아가 콩착 콩쿡쿡 쿡쿡. 네, 그런 강화입니다. 콩.

하면 저 정수미 대가 지금 위치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콩망한 콩콩 이렇게 합니다. 콩콩 찌어라 방아이. 네, 위치를 여기다 올리시오. 전주물 위에다 쇼지 들고 콩콩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방 콩콩도

0: 여기다 올려야 된대. 그러면 딱이 떨어지면 톡 막 이렇게 되면 그다음 곰에 올라가서 한 손이 해야 된다 말이야. 잘하네요 뭐. 어떻게 할래요?
1: 그, 예?
0: 그만 끝납시다. 자, 이번에 2절에 저리 갑시다. 예? 네. 2절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가서 군대가 한번 했죠. 네? 예? 자, 한번 가봅시다. 어째서?
1: 쿵쿵 지어 지어라. 처음에는 지어라.
0: 자, 예,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아야 돼. 쿵쿵 그 한 줄을 예 쿵쿵 내려오지 마세요. 그 음은 그런데 감각상에서 찍어져 있겠더라.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뒤길 방아. 또 그 자리에서

0: 좋아요.
1: 2절까지
0: 좋아요.
1: 다 갔네요.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0: 선율도,
1: 암송하기가.
0: 선율도 오늘 부르기 좋게 썼기 때문에
1: 네.
0: 생활처럼 썼어요. 여기다 정서로 흥겹게 정서적으로 이날 부를 땐그옛 추억의 어머님들 생각하며 부르자면 조금 마음에 조금 짜릿한 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쿵쿵찌어 사색에 좀 잠긴 감으로. 예? 쿵쿵찌어라 방아야. 우리 이것도 노래죠. 하지만 쿵쿵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들어갈지면 뭐좀 마음에 그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찌어라 똑방아야

정서적으로 예. 그냥 가르치면 한다 지금 예. 그냥 좋기만 하다 말. 한 번만 한 절 더 해봅시다. 그래 오늘의 이 노래가 잘 되면 뭐 더 길게 뭐 뭐다 할 필요 없이 두 분

여기 한 가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쿵덕 쿵덕 쿵쿵 이걸 같이 있지가 몸도 같이 몸 털어라 말하는데 그런 감각을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쿵쿵덕 쿵쿵 허버 가지고 쿵쿵덕 쿵.

0: 궁덕이 궁 앞에 궁덕이 졌는데 너무 크잰까? 쿵 쿵 이렇게 때리지 컨다 궁덕 그 방암 마사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힘 있게 뒤지면 그 어머니가 애 아이를 얻고 너무 힘 세잖아. 쿵 매겹지만 매겹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방아쇠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이름 되겠습니다. 쿵덕 쿵덕 맞죠? 그 가사 내용이라는 게 형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쿵 그 쿵덕도 다 이 노래에서 방아 소리가 이게 주제인데 그러니까 쿵덕 잘해 달라만 듣자 시작. 또 너무 또 그렇대서 그 보세요 작게 해라 또 몸에 감 가잖아 보세요 아 그렇고 쿵덕 쿵덕 쿵 쿵덕 이런 거 쿵 하는 게 아니라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네 다시 한번 시작
1: 쿵덕 쿵덕 쿵 쿵덕
0: 그렇지 예 이래야 터지 너무 팍 터짐 재미없죠 그 노래가
2: 방아를 못 지어봤잖아요.
0: 지어봤답니다.
3: 응, 네? 지어봤어요.
2: 지어봤어요.
3: 이전에
4: 사상에서.
3: 예.
2: 아
0: 방아.
3: 그때
0: 에?
3: 방아 질 때란 말입니다.
0: 그렇게
3: 뉴스 낸다면.
0: 그럼 그때 아. 힘 있었겠습니다. 그 팡팡이 됐지만.
2: 근데 그때 그냥 체험해 보는 거랑 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지금
0: 형상이랑
2: 온집 씻고 이거 생계를 위해서 그 방아를 찢는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그 우리 옛날에 영화나 지금도 그 우리 무용이나 우리 단에 예술단 최선 연출할 때 우리 조조 어머니가 방아를 찢는 형상은 꼭 아기를 없는 형상인데 그래 뭐 아기를 없는 어머니 아기 키우다나니 또 남편을 뭐 집에 가 일하다나니 하면 그 힘이 그렇게 없다면 그렇지만 쿵닥 쿵닥 쿵쿵닥 쿵닥 이런 감각을 꽝 던지지 마세요. 한번 여기만 하고 두 분씩 해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쉬어지. 쿵 이래야 되지. 시작!
1: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어머니의 만화소리
0: 예, 이 만화소리 된다면 예? 아 너무 손 내지 마세요. 우리 한번 두 분 해봅시다. 이쪽으로부터 할까요? 이쪽으로부터
4: 저쪽으로부터
0: 저쪽으로부터
4: 한번 해보시죠.
0: 예. 저쪽으로부터.
2: 되지요,
0: 네, 시간.
2: 되죠.
0: 지금 네, 잘 빨리 배우니까 벌써 이런 기회도 또 되고. 합시다. 1절만.

0: 여러분.
1: 그래서.
0: 또 집 중앙.
2: 헷갈리죠.
0: 콩콩 찌어라 방아야. 먼저 방아를 말하고 어머니 디딜 방아입니다. 다시 간주 해달랄까. 잘할 수 있죠.

0: 어머니 디디 콩콩 찌어라 찌어라 떡방 아이야 이랬던데. 예. 네. 자, 우리 두 번째 또
1: 짜요.
0: 그냥 이야기처럼 앞에는 웃음의 이야기를 하죠.

0: 틀리는데
1: 한 것도
0: 계속 이렇게 어느 분야 조금씩 있는데 자 같이 하세요.
2: 같이
0: 하세요.
2: 같이 하세요.
3: 자
0: 아니 따라 하면 됩니다.
1: 따라 하면 되지.
0: 자 점수 주세요.

0: 알아 이제 요 노래 딱 맞아요.
1: 알아 이제 좋아 나시구나. 난리 났어.
0: 18번이란다 근데 18번.
2: 본인에게 어울리는 노래.
1: 예. 어울리지. 어울리죠.
2: 예. 아직도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실 부분이 계시죠.
1: 네. 네. 그 음정이 잠시 제대로 찍고 넘어가야 노래 잠시. 아, 우리 쿵 앞이 맞춰주셔야 장단 8분 이후에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쿵쿵 성순한 내랑

0: 예, 이런 건가 그래. 아프 장단을 우리 저번에 부편 들으죠. 퉁 하는 소리 울려주라고 한다. 계속 장고에 대한 말은 장고는 우리 오미라스에 더 이야기 한마디 해주죠. 부편 재편하고 부편 들으죠.
1: 우리가 그 국거리 장단이잖아요. 국거리 장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장단입니다. 그래서 덩기덕쿵따 이 반국거리죠. 절반 쪼갠 장단이라 덩기덕쿵따 덩기덕쿵따. 그래서 장단은 첫 박만 잘 강하게 해주셔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 쿵쿵지 이 쿵쿵지어라가 뒤에 또 있잖아요. 이래서 아마 헷갈려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방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방아를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자세를 정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쿵쿵쿵지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국거리 장단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쿵쿵지어라 방아야 이러고 두 번째는 아 이제는 처음에 조심해서 찌었잖아요. 두 번째는 쿵쿵지어라 아 이번에는 시름 넣고 찌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잊어 안 버릴 것 같아요. 헷갈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그래서 첫 박을 우리 여기 소절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첫 소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절이 있는데 첫 소절마다 한 박자, 처음 박자를 강조해 주시면 장단을 모르실 때는 그게 더 쉽게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쿵,

0: 콩닥콩닥 콩콩닥콩닥 어머니의 정말 소리.
1: 예, 이렇지요.
2: 콩덕에서 방금 염수원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콩닥콩닥 콩콩닥 여기서 하나 둘 셋 밀어주는 느낌? 이러면은 포인트가 되죠. 콩콩닥 콩닥. 네.
1: 네. 아마 우리 선생님 장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절주의 장고에 그거 북편하고 재편 알려드리시죠. 네.
2: 자 이게 방구거리니까 합장단이니까 무조건 강한 겁니다.
1: 덩
2: 덩이니까. 그래서 만약 콩이면은 덜 강하죠. 근데 합장단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치는 건 합장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덩덕 덩덕 그럼
1: 덩 그러면
2: 이러시면
1: 빵 나올 때 강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그럼 이 장고 소리에 따라서 앞이 강이잖아요. 콩콩 지어라 빵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강아 콩콩 맞지 이런 뜻인데 그리고 장단 잘 타면 노래하기 흐름도 보세요. 콩콩 지어 지어라는 것도 그냥 흐름인데 앞에 강 맞춰주죠.

0: 노래가 맛이 틀리진데 꼭 그거 우리 민족 장단을 조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시간 돼요?
1: 네, 좀 있습니다.
0: 조금 있으니까 네. 우리 오미라 선생님 한번 부르는 거 들으시오.
2: 예.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오미라 선생님 이 노래를 영 잘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민족 장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0: 잘하죠.
1: 잘하죠.
2: 아이고.
0: 노래는 어떻게 하면 듣겠는가? 이, 그냥 목소리 위에, 목소리 위에 우리 음악을 리헬 잘하고, 장단을 잘 타고, 우리 장단이 아니라 박자를 잘 지키면 노래가 더 재밌어진다. 그 얘기.
2: 자, 오늘 어머니 박나소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총복습 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시고요. 한 분씩 또 불러보는 시간. 다음엔 독창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 많았습니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 수고하셨어요.
2: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던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박나소리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떠나온 거야. 송아지 친구 기다리는 거야. 진달래 피대 고향으로 가.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0: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문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문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매안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처방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처방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처방

0: 집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하겠다면 본 처방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만 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너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기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 제품 자체는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차원에서 한 번에 제일 적어 20알, 증상이 심각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한 봉들이 터져와서 5알을 더 합해서 25알씩 이렇게 드신다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늘 견제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원정신환 씨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2: 저는 어전히 예, 그런 세계료총 쓰고 지금 한 달 조금 많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1년 잘 되셨네요. 예, 한계료소에 넉 달이니까.
2: 1년 거의 됐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러던 사이 그 간 중간길로 치료했는데 중간기 아이들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병원에 더 실려갔다가 그래 일주일 입원하고 또 나와서 출연하고 그랬는데 또 한 이틀이 지나면 또 예, 막 숨이 차고 그저 앞도 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르는 것 같고 이발 냄새가 어떻게 난지 그러고 이빨이 아프다 뭐 그저 온몸이 다 그저 쪼그라붙지 않고 그러던 차에서 누워서 굽었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소리 이 좋은 정신만은 생각에 한각 더 줍니다.
0: 아 그럼요.
2: 그래 그거 예 그래 그거 먹어본 게 하나하나 소실되지 않을까.
0: 그렇죠.
2: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나던 게 그게 없어지고
0: 그 문제 해결이죠.
2: 이발이 아프던 게 예. 그게 없어지고 그래 앞도 가슴이 그저 주사를 넣는 것처럼 쏙쏙 찌르는 것 같은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헐떡헐떡 하던 것도 감기만 오면 그저 숨이 차다
0: 숨이 차죠. 예.
2: 밴드 사이 눕지 못하고 누워 못 잤습니다.
0: 예.
2: 그러던 차에 이게 그래 하나하나 먹고 소식됐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혈압도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저 그런 약을 먹고 일을 자극 아예 해놓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소화가 더 잘 되죠. 오히려 예. 그렇죠. 예.
2: 그래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먹을까 영 약하던 게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0: 그전
2: 대주식은 불어났어요.
0: 예예.
2: 그래 놓고 정신하고 예. 막 그저 날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다 위해 또 아홉가 배달 받아서 쓰다고 전화 드리는 게
0: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견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환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어제는 저 한계를 좀 거의 씁니다.
0: 예.
3: 저리 한계를 좀 썼단 말입니다.
0: 예.
3: 교수님 광고 듣고서. 예. 전문가 뭐.
0: 아홉 가게 생각 한계료소입니다. 늑대.
3: 예, 예.
0: 예.
3: 그래서 전문가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원래 숨이 잘 올라와요. 그럽디다.
0: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또 어두 지금 구두두 떨리고, 예.
0: 예.
3: 아, 그래서, 뭐, 신경통도 해봤는데, 심장이 좀 빠르고, 뭐, 두고 그랬디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떼준 거 이사 먹어본 것도 나는 감이 아예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광고 듣고 소리 한 개를 좀 싸다 말인데.
0: 예.
3: 먹기 시작해서부터 뭐, 얼마 시간 안 지나서 가슴이, 저, 침침한 거 답답하던 증상이 차차차 남는 게 알기 때다.
0: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3: 예, 마음대로 이래 숨도 쉬고, 그전에는 뭐, 이래 나가서 이래, 어두운 내체 많으니까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예, 그, 저 하루에 그저 한 3,000~5,000씩 걸자면 야 숨이 차서 그래도 이게 오전에 오면 뭐 이렇습니다. 숨이 내야 참
0: 예.
3: 예 그래서 전문가 이제 그 다른 증상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것도 정상에 진정도 해버렸죠.
0: 예, 숨 찬 것 해결받고 그렇죠.
3: 예, 많은 예. 해결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눈에 좀은

0: 이 화풍이 조금씩 아웃값도 주문에 계속 먹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통신하는 죽어서 효과가 내가 상당히 좋으니까 내 또 동생도 지금 심장이 대단하나 봐. 한국에서 어디는 순지가 야다 어디는 한 반년이 잘 된다. 그런 게 지금 어디는 암이도 어렵답니다.
1: 그렇죠.
3: 이렇게 좋아도 그래도 안주만도 그 생각에는 항상 그거 좀 약을 더 견지려보다는 이 생각에서 좀 부채달라서 이거면 이렇게 활동이 좋을지 좀 참석하세요. 좀 부치자게 합니다. 한국에.
1: 그렇게 하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지금 외국에 나가는 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관 지날 때 다른 문제점 없으니까 실험 놓고 보내세요.
3: 예. 안전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게 되면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여러분들 지내봐서 아시겠지만 해도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이 좋아졌는데 혈압약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종이 생기거나 그 외에도 뭐 심장병 약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모로서 고칼륨이란 현상이 생기거나 저칼륨 현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그 파이너가 많이 나서 더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도 계시가는가. 그래서 아무튼 그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차원에서 머리에 심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내가 보내야 되는 이런 그 장기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걸 이걸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혈압약이 아니겠습니까? 혈관을 확장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도 혈압약은 부작용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장병이 백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지금 심장병의 핵심 가운데서 몇 가지 가운데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 하면 실리부치가 생깁니다. 이제 어느 분이 위해서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보통 60부터 100차까지 1분에 이 정도까지면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기본으로 60이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나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00이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심증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해도 심장은 왼쪽 아가슴에 있으니까 내 왼쪽 아가슴이 아프게 되면 심장으로서 문제구나 자 진단이 납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것 같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모두 협심증, 신조통이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근경색이 보통 75%, 90% 이 정도 막혔을 때게 되면 병원에 어느 정도 한 80몇 퍼센트, 90%를 거의 올라갈 때게 되면 아주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서 요링이 불리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이미 막힌 정도가 중도를 중하게 막혔다는 걸 말합니다.
2: 네, 잠시만요. 그런데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4: 예, 나는

0: 힘도 좋지 못해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일병을 천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예, 이 좋은 정신만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예.
0: 예. 나는 저기 신자에 좋지 못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첨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게 맞겠다 하고 시작했었는데 지금 어제는 한 5개월 동안 썼습니다.
1: 예.
0: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5개월 썼으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예, 예.
0: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신사에 오지 못해서 목소리도 놀라고 해. 그러던 것도 많이 나왔고 해.
1: 예.
0: 심률이 빠르던 것도 많이 나와서.
1: 예, 예.
0: 이거.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이거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저, 그전엔 저기, 계단 오르내릴 적에 뭐 올라갈 때도 몇 번 쉬고 숨 차서 해. 내릴 적에도 몇 번 쉬고 했다는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어.
1: 아, 예.
0: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 그럼.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네. 믿고 쓰시게 되면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좀나 떼서 금방 끊지 마시고
0: 예,
1: 그
0: 예.
1: 알 쓰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차 수는 조절할 예. 수 있습니다. 예.
0: 예.
1: 예.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리 중도로 막힌 경우는 중도로 뭘 막혔는가? 관상동맥을 말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됐는데 이게 보통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절대 뭐 대구하는 의사들이 그 판단하겠지만 해도 대구하는 것 아닙니다. 주사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그 자기마당이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심장혈이 죽상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하고 친척입니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우리 그 사탕물 같은 게 땅에 떨어져 보세요. 거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낍니까?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문제가 많이 앉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혈액 가운데 당 수치가 높다면 자연적으로서 그게 순환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어서 부분적인 어떤 분들은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부분적 하지를 절단하는 부분도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순환장애가 생겨서 발끝까지 갖다 돌아서는 이 힘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뇨병으로 인해서 쉽게 심장병을 범하게 되는가 하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지별로인이 심사에 와서 전화기 다음은 못 잡은 게 좋은 조심만 잡수고 다음은 되게 잘 잡아지고
1: 아 예
3: 예 예. 그래서 그거 한 10통 더 배달해 주시고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9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 너무 뚱뚱한 분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예, 목 밑에 나비형으로 모여된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된다는 걸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은 일단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심장병 관리가 아주 필요합니다. 혀끝이 너무 빨갛게 질리거나 입술이 너무 진하게 서리 까맣게 질리거나 혹은 또 황천에 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에 절대

0: 태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병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초원 청심환이다. 기초제품 몇 가지를 함께 기초제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종생 40대 중후반부터 종생 드셔도 되는 이런 기초제품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판매 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세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부가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부가 국제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 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1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 모식과

0: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 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추는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국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 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위원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 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 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전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선은 계속해 개방 우세를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륭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0: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제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길륭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육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육료 변강 산업부과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 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 유한 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1: 루주호.
0: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륭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녹화 구역의 원림 녹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합니다.

0: 연결됩니다.
1: 1일 저녁에 있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 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포브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길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에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우리의 일생활에 어떻게 쓰일까요? 자, 조화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집에 인테리어용 조화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재질 특성상 먼지가 잘 붙기 마련인데 이때 소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화는 예쁘지만 꽃잎을 한 장 한 장 닦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이때 지퍼백에 소금과 조화를 넣고 그냥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먼지 가루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외에 커피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커피가 지나치게 쓸 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자칫 설탕 커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설탕 대신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십시오. 쓴맛을 잡아주고 풍미를 향상시켜준답니다. 우유를 마실 때도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조금 넣어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땀 혈에 와인 얼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땀 얼룩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녹인 후 그 물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 얼룩이 묻은 옷은 차가운 물 속에 소금을 녹여 피가 얼룩진 부위를 손빨래 해준 다음 뜨거운 비누물로 세탁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와인 얼룩이 묻은 옷은 얼룩에 소금을 붓고 와인 얼룩을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후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과일의 변색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사과나 배의 껍질을 벗겨 먹고 난 후 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보통은 빨리 변색이 되기에 한 번에 다 먹어버리거나 잘라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거나 나중에 두고두고 미루다가 버리게 됩니다. 색상이 변하게 되면 다시 먹으려고 할 때 뭔가 찝찝하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소금물에 가볍게 남은 과일을 살짝 담궜다가 빼주면 과일 본연의 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운동화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냄새나는 운동화를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특히 날이 풀리고 또 비 온 뒤 날씨가 더워서 발에 땀이 날 경우 이 냄새가 더욱 심해지죠.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탈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 민감한 분들은 이런 제품의 냄새조차 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을 운동화에 넣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또는 합성 신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발의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눈에 붓기를 빼주는데도 이 소금물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울에 비친 눈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밤 자기 전에 심하게 울었다든가 야식을 먹었다든가 라면을 먹었다든가 여러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은 다를지라도 붓기를 빼는 데는 소금물이 제격입니다. 네, 신속하게 뜨거운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녹여 솜 패드에 적셔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올려놓아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냉동실 숟가락은 저리 가라겠죠? 물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데는 냉동실에 둔 이 숟가락이 제격입니다. 짠맛만 내주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의 색다른 활용법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나를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 뇌의 행복의 신호를 자극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행복을 꽉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함께 알아볼 질환은 바로 경추병 3차 신경통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전으로 생방송실 열선전화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경추병도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역시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서 그 위치가 목뼈, 우리 인체 목뼈는 모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뼈 마디 사이사이에는 또 추간판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뼈에 걸리는 몸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 목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뼈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경추병이 왜 생기는가? 보통 20세가 넘으면 추간판의 그 수분이 점점 빠져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뼈와 뼈 사이에 또 외력의 환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격렬한 운동이나 불안정한 자세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단단한 추간판이 약한 부위로 비집고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비집고 나온 추간판이 일부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압박함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척추라는 것이 거저 뼈마디 뼈마디가 이어져서 몸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기둥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통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추병이든 요추병이든 다 이게 결과적으로 신경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예, 그 현대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예. 허리 아프고

0: 무릎이 아파서 그 영환 선생님 있다가서 병 보러 가려고 합니다.
1: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네. 아프고 아마 오랫동안 고생한 것 같은데 예, 약도 많이 썼겠죠. 좋다는 약에 뭐 붙이기도 하고 모두들 그렇게 버티는데 버티다 보면 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냥 버틸 수 없는 병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점점 더해집니다. 예, 이런 치료 방법 어디 가나 어떤 병원에서든지 치료한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예, 좋은 효과 보지 못하고 자꾸 재발하고 점점 더하고 하는데 영규시 현대병원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에 부강주사료법. 그래서 이 주사료법은 그 모두 치료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알려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허리 통증도 무릎 통증에 예, 또는 경추의 병이라든지 어깨, 발목, 손목 어느 관절이나에 예, 다 치료되게 합니다.
0: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할머니가 예, 요추관 토출로 그 비가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 어서 뻗어 튀어나온 게 예, 그거 허리를 펴지 못했구나. 구부리고 댕깁니다. 그래 지내 고통스러워서 예, 그래서 여름에 이 고열에도 지내 아파서 예, 고통스러워 그랬는데 현대병원에서 치료 잘한다는데 예약해서 내려갈까 하네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1: 예, 이 여주간판 탈출 척추 협착증에 예. 그 뼈 말이 나온 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 검사나에 정밀한 검사 MRI나에 이런 거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증상은 확실히 있는 게고 예. 그래서 이런 허리병이나 무릎관절염 경추에 뭐 대퇴골 모혈괴사 치료에 있어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아주 인정받는 치료입니다. 가시기 전에는 265-2120에다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물어보자, 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4: 그 부강주사료법은 정보 허위증도 조사마저 되니까 그
1: 뭐이랍니까? 이제 다시 말씀해서
4: 중풍후유증 말이에요.
1: 중풍후유증. 예, 지금 무슨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4: 아, 중풍후유증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손들 손발 저리고
1: 한쪽을 바로 쓰지 못합니까?
4: 한 다리 못 씁니다. 걷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전혀 걷지 못합니까? 이게 아주 좀 엄중하기는 한데 중풍후유증에 사람마다 각기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크게 알리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예, 예 이제처럼 한쪽 발다리를 못 쓰고 언어장애도 있고 각기 부동한데 그 치료는 아마도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5-2120에 여기다 전화하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4: 네,
1: 받습니다.
4: 그렇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시아기에 이 대형성 관절에서 한쪽 무릎이 세게 아파서 예, 우선 앉았다 일어나서도 바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진짜 아파 현대병원에 가 치료 두 번 받았습니다.
1: 두 번, 예. 예.
5: 그런 게 이제 욕만 납니다.
1: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까?
5: 예, 두 번 맞으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예, 효과 아주 예. 빠릅니다. 예.
5: 예, 길에 가서 또, 예, 또 치료하자 그런데 내일 예약하자 그런데
1: 보통 한 세 번 치료는 수혜됩니다. 아무리 효과 좋아도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치료하려 하지 않겠는데 한 번 치료에도 효과는 알리고 두 번 치료하면 더 알리고 예, 적어도 세 번 예, 치료받아야 됩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제 지금 경추병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젊은이들도 이거는 흔한 병이고 또 중년 이후 50대 60대가 지나면 예, 큰 사고는 없어도 퇴행, 예, 연세 증가에 따른 척추의 변화가 생깁니다.
2: 네.
1: 예, 그 변화는 바로 골질 증식, 뼈 조각 같은 것이 자라나서 이것이 신경관 쪽으로

0: 골수리 되면서 신경 자극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척추의 일곱 뼈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추에 좀 예, 흔히 발생하는데,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예, 예, 뭐 물론 사고도 그렇지만 사고 아니지만 우리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병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2: 네네. 저희 엄마가 골다공증이 좀 심해가지고 칼슘도 먹고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하는데 고밀도가 잘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전화 드리는데 혹시 치료 가능한지 해서요.
0: 예. 골밀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 골밀도가 되게 낮습니다. 한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예. 그냥 약을 먹고 하는데 좀 잘 안 올라갑니다. 수치가.
0: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게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도 뼈 하면 칼슘 먹어야 되는가? 물론 칼슘 필요는 합니다. 근데 칼슘 하나만 가지고 이게 뼈가 든든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제일 값도 싸고 흔한 게 칼슘제인데 그거로서는 잘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치료법이 있기는 해도 예, 그래서 참 어려운데 뭐 뼈 골절이 된 적이 있습니까?
2: 뼈 골절된 적은 없고 예전에 좌골신경통으로 좀 많이 아팠습니다.
0: 좌골신경통하고 골다공증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 좌골신경통은 다른 문제고 척추, 허리,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결국 좌골신경통 일으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은 보통 예, 골절 위험이 있고 예, 등 뒤가 늘 쑤시고 아프고 예, 키도 줄어들고, 예, 뭐, 그 다음에, 이 악력, 예, 주먹을 꽉 쥐는 힘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뭐 있는 증상이 있습니까?
2: 예, 등 뒤가 아프고, 그리고 예, 점점 손에 힘이 없다고 합대다.
0: 예, 병 마개를 따는 거나, 예, 또 문고리 돌리거나 이런 게 많이 이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쉽게 하던 것이 지금 잘 아야 된다. 예, 예 이거는 처음에 뭐 골밀도 검사하면 정확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런 거 지금 여러 치료 해봤는데 효과 없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특별히 그 부강주사료법으로 예, 즉 말해서 뼈의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예, 이런 치료입니다. 즉 말해서 뼈의 조골세포의 기능을 예,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뼈가 예, 예, 자라게 하고 예, 골밀도 예, 이런 것을 든든히 해주는 작용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2: 그러면 치료하려면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0: 당연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0: 네.
3: 내도 하나 물어보겠죠. 그것도 내가 당뇨병 환자인데
0: 예.
3: 이제 그 소개를 한 데 의하면 당뇨병도 그 무슨 얘기 하면 또 부강요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뇨병 종합증에 대해서 얘기 없는데 그날 하나 물어보고 오는 그 당뇨병 종합증에도 이제 부강요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합병증이 어떤 게 왔습니까?
3: 주약의 족부
0: 발에 예. 발에 어떻게 말초 신경병증이 있습니까?
3: 예, 저 뭔가 발바닥이가 아마 말초 신경 그런
0: 마치 그 해면지 된 것처럼
3: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 외에는 무슨 심뇌혈관병이라든지 혈관성 질환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3: 발바닥이가 주약에 걸을 뒤에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프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새 걸으면 다리가 마비가 옵니다. 발바닥이 감각이 무딥니다.
0: 예. 그게 말초신경병증이라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말초신경병증에 또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이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 그 발바닥이 감각을 잃거나 예, 마비되거나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예, 이게 흔한 증상입니다. 예. 이런 증상이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당뇨병 치료라는 게 그저 혈당만 내리는 치료 아닙니다. 혈당 내리는 건 뭐 약도 있고 인슐린 주사도 있고 뭐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맞으면 내려갑니다. 예. 그거로 치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병원 치료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소라입니다.
0: 예, 말씀하세요.
4: 예, 아, 저도 지금 무릎 관절이가 이게 그 관절 부분이 퇴행성 관절로
0: 진단받았습니까? 예. 예.
4: 그래서 전번에 가서 저 한번 맞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괜찮습니다.
0: 한번 예.
4: 내일로 예약하자 된다.
0: 한번 어떤가 치료받아 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은 예 저 좀 예 마음 먹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치료받은 분들은 약간 알리긴 알려도 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세 번 치료에. 또 엄중한 분들은 또 네 번 치료도 소요되고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때는 현대병원에서 돈도 받지 않고 예, 그다음부터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또 이 무료 치료는 어느 때까지인가 예, 3년, 예, 3년 내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또 병원에 오셔서 돈 내지 않고 예,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도 예, 이 척추 협조증을 해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0: 네, 주로 허리입니까?
5: 예, 주요하게 허리인데 내가 저의 허리가 예, 구부리게 되면 많이 편하고 쉬게 되면 아프게 돼가지고.
0: 예, 그게 여추 협착 전형적 증상 맞습니다.
5: 예, 그래서 항상 잠깐만 구부리기 쉽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5: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 구부리기 그냥 이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완전히 허리 구부러지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이 허리 구부정하고 다니는 이유가 좀 구부리면 편하기 때문에 척추관이 약간 넓어집니다. 그럴 때.
5: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까지 치료받은 게 예, 지금 완전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 지금 예, 허리를 쭉쭉 펴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지으니까 나가 예?
0: 예.
5: 그러지 못하는 게 쭉쭉 펴도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5: 두 번 치료에 지금 효과 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운동을 해도 예, 돌아와도 이렇게 아픈 증세 있거나 이런 뭐 불편한 증세 없습니다. 이 시간에
0: 지금. 예.
5: 예. 그래도 선생님 말한 것보다 세 번은 최하도 세 번은 먼저 치료를 해보고 다시 보다 그랬겠다.
0: 네. 두 번째 치료받은 후에 시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5: 지금 예, 모두 열 하루 지나갔습니다.
0: 열 하루. 예. 그러면 세 번 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5: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오늘 또 예약하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은 해야 됩니다. 예. 265-2120입니다.
5: 2120.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6: 예, 또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무릎 관절이가 나는 예, 아파가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뭐 계단 높지 않은데도 이렇게 오르내릴 때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예, 그 평지 걷는 것만 계단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6: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릎 이 김에 이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끄덕끄덕 소리 납니까?
6: 예예. 예. 그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또 이 날이 흐린 날에는 이 통통이가 영 심해오고 이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네.
6: 예, 첫 번에 치료를 받고 벌써 예, 효과 나는 게 알기 때문에.
0: 알리죠, 예.
6: 예. 조금만 걸어도 이 무릎 관절이 가서 아파서 한참씩 그것도 휴식 앉아서 하고 또 걷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영 불편했는데, 아, 지금 영 처음에 벌써 치료받고 영이 났으니까.

0: 그리고 두 번까지 받으니까 나 이 뭐 고른 거는 것도 영 무슨 뭐 수월하게 소리 대난다.
1: 예.
0: 뭐 그리고 또 이 뭐 계단 무슨 크게 뭐 오르내린 거 없이 그래도 이 영만 구석구석에는 이 몸부림이 아파서 그래서 이 맛이네 이렇게 이랬는데 그런 것도 증상도 지금 다 이롭습니다. 예, 지금 이 났을 때에 좀더 공고하게 치료를 한번더 봐도 원래 선생님 얘기하는 게두번 치료를 받고 한세 번까지 받으면 더 좋다고 그럽니다.
1: 맞습니다. 예, 보통 기본적으로 세 번, 예. 세번 이상 치료가 수여되면 또네 번까지, 예. 예, 그 이상 더 치료할 때는 또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게 무릎에서 구두두 소리 나는 게 연골이 이제는 다 다스러서, 예. 연골이 뼈 끝에 있는데 연골이 없으니까 뼈가 다 노출돼 나오고 아래 위에 뼈가 서로 맞부딪히기 때문에 딱딱 맞히는 소리가 납니다.
0: 예, 이상하게 우야 이 어째서 이러는가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 고정상과 지금 뭐 달바통 세게 한 그릇 다리 이렇게 딱 구부려다 해본다 이 소리 나는가
1: 네.
0: 그래도 소리도 나는데 지금 이 고정상과 완을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소리 안 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 예 세번 치료도 받으려 지금 가려고 지금
1: 며칠이
0: 예약을
1: 됐습니까? 두 번째 치료한 후.
0: 지금 오늘의 보이셔에 한 열흘 됐습니다.
1: 열흘, 예, 열흘 내지 12날, 예, 초과하지 말고, 예, 그 다음 치료 이어가야 됩니다.
0: 예. 이렇게 전화하고 가면 되지요, 그냥이.
1: 아니, 2650에다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저녁에, 예, 4시 전까지 2650,
0: 2120이.
1: 예,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부광주사료 또 어디 지나가신 일도 오라고 선생님이 강의하신 일도 오라지 그러니까 예. 그래 그간에 우리 형제네 집에 가서 지내고 예. 두 분은 완전히 이렇게 한 분은 완전히 재번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렇습니다. 발자하고 예. 허리
1: 우리 허리
3: 허리가
1: 예.
3: 예. 근데 우리 둘째 언니는 나 더위 계신데 영도이란 거한 번도 와 보지 마도 허리 돌아 못 놓고 두번 맞았는데 두번 맞았는데 오늘이 여덟에 난다 말입니다
1: 두 번째 치료하고 여드레 예.
3: 예, 두번 하고 그다음에 여덟에 지났다 이 말입니다
1: 네.
3: 그 이관래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사진 보고서리에 이게 세 번에 네번 어제 맞아 좀돼 있으면 허리 좀 굽은 거에 바깥으로 못 그렇지만 그래서 만나면서 이래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
1: 예.
3: 그래서 뭐 날에 두번 맞고 서리 것이 나흘 만에 용돈까지 갔다 왔다 됐구만.
1: 아이고, 예.
3: 네, 그래 모두 와서 걔 무거운 아이 들었다 싸기 싶어도 그래서 그거 주는 것도 배에 발자 약간 무서워서 안
1: 그렇죠,
3: 되라고
1: 예.
3: 그래서 4일 왔다 갔다 하도 못했지 원래는
1: 아, 예.
3: 한 18년 된다지라 용돈 갔다 온지 한 번도 못 갔네요.
1: 아, 예.
3: 그래 갔다 온게 가서 그래서 구경 그래 그래서 했다고 해서 무거운 거 싸기 싶어도 아이 싸가도 그래서 너희 그 친구 같이 동일해서 엄마도 그래 무서워서 못 가. 걔네께서 갔다 와 너무 좋아서 이런 부가
1: 그렇죠.
3: 이제도 난 집에는 전문 치기란 되겠군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까지 치료하고 또 그다음에는 3년 그래도 났을 때까지 책임진다지 이런 명언이 정말 하늘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는 김계를 그래서 네 번까지 끝도 보고 그다음에 야분호 앞으로 뭐또몇년 후에 봤다가 뭐
1: 또다시 예
3: 그래 그러면 시간이 다 하고 자기는 그래서 어느 그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다 하겠지 하면서 끝까지 계속 그게 당기겠답니다
1: 네 그렇게
3: 예.
1: 해야죠 예 생각
3: 감사하다 인사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분들 모두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로서로 또 입소문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서 아무 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하면, 예, 한번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는 오후 4시 전까지, 예, 4시 후에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아, 이제 경추병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경추병은 우리 일상생활

0: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좀 불량한 자세들, 즉 말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책상 앞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혹시 눈이 나빠서 목을 앞으로 늘 빼고 내다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
1: 잠시만요. 그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다문학이죠.
0: 말씀하세요.
2: 그 허리 아픈데 그 허리 요즘 풍추란 건 뭔가? 풍추 왔다는 것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진다에 그렇게 내려졌습니까?
2: 예. 예.
0: 그게 여주간판 탈출보다는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척추 이 주간판이라는 게 판 둘레에는 단단한 예 껍질 같은 양팔로 비유하면 껍질 같은 게 있고 속에는 또 수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겉의 층이가 예 완전히 찢겨지지 않고 쭉 안에게 밀려 나온 상태 그거는 주간판 탈출보다 경합니다.
2: 아, 그래, 뭐니, 그런 건 그럼 치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0: 예? 당연히 아무래도 주간판 탈출보다 낫죠.
2: 아, 예. 아, 풍출하니? 예. 예. 미리 가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추병을 앓을 때, 가서 뭐 파스나 붙여보자, 또 아프면 지통제를 쓰자, 예, 이렇게 늘 버티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 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우리 언니 무릎 관절을 해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부사를 요법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예, 치료받습니까? 예.
3: 두번 받았는데 이전에 무릎 관절이 통증도 없고 저녁에만 잠실 수도 있고 예.
0: 예.
3: 말이 해가 와서 소리. 오, 용, 이, 그런 거리라면 이제는 온전한다.
0: 예.
3: 두번 치료에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0: 두번 치료했는데, 예, 효과 확실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저기, 내일 또, 마감을 세 번은 가다, 내일이 가서, 이 원장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예. 그렇게 내일 가다, 그런다, 또.
0: 그렇게 엄중한 분들이 세 번 치료는 기본이고, 예. 예, 전문가 선생님이 혹시 더 치료해야 된다면 그에 꼭 따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그래서 내일 제가 치료받으면서 전문가 선생님 하신 대로 하겠다고 그럽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경추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물론 또 여추의 척추 협착이라든지 주간판 탈출, 예, 주간판 탈출도 결과적으로는 예, 여추의 협착을 일으키면서 좌골신경통이 흔한 증상입니다. 예, 이런 분들 그저 보수 치료로서 소염 지통제 이전하거나 혹은 기타 물리 치료에만 이전하지 말고 연길시 현대병원의 부강 주사료법, 예, 이 주사법은 그 어디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로서 예, 모두 지금까지 이런 골관절병에 확실한 치료 못 보신 분들이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일린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화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주황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촉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이 5.5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105년간 우리 당은 치종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해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 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에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자체 일을 잘 처리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량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계열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근평 총서기의 올해 국정운영 실기 오늘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가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중화민족의 천추유업에 뜻을 둔 100년 대당인 중국 공산당은 2026년에 짊어진 역사적 과업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6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예리한 자는 반드시 끝을 염두에 두고 성공하는 자는 먼저 시작부터 계획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하고 신심을 다지며 기세를 몰아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개혁 개방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여를 추진하고 중국 기석의 세장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부담 그리고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한 바퀴를 잘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출발은 이후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1월 20일 열린 상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 학습 관철 전문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며 정확하게 터득하고 파악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좋은 시작을 힘써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을 비준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계획법을 통해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선도 역할의 법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해야 정확하게 힘을 집중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질서 정연해야 주먹을 쥐고 합심의 난관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략적 정신력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며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당과 국가 사업은 끊임없이 작은 승리를 쌓아 대승을 안아올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전략적 정신력과 함께 확실하게 목표를 잡으면 바로 추진하는 시간을 다투는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이야기는 좋은 계획과 집행력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확정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올 들어 1년의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내렸습니다.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새해 첫 집단 학습을 진행하고 전망적 배치와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월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 첫 국내 고찰지로 북경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 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용 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은 현대화된 산업시스템 구축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시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수업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재반전략 임무에 첫 자리에 놓은 것은 심사숙고 이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빗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면서 강대한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토대는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최적화하며 크게 키워만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전국인대정협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서 총서기는 대국인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여러 명과 여러 영역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을 내실을 다지고 자체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진행한 중요한 회의와 지역 고찰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에 대한 업무를 포착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자주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을 확장해 국내 개혁 발전의 활력을 증강하며 내외 연결과 상호 촉진,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국내 전반 국민의 자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기간 총서기는 경제 대상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경제 대상의 발전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을 막는 능력이 강해야 전국 경제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후 총서기는 하북 웅안신구에서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때 대한 조담회를 열고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총서기는 동서부 협력사업의 상시화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동서협력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등 각지는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힘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재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습근평 총서기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올 6월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여름수확 파종관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논밭에서 재배농들과 농기계수, 농업기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은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이 풍작을 안아온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전략적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전을 수호하는 것부터 재해 방지, 피해 감소, 구조 능력 향상을 둘러싼 중공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에 이르기까지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발전과 안전을 고루 돌보며 경제사회 발전에 탄력성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호했습니다. 7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7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올 들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출하고 과감하게 분투하면서 국내외 대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 계획하면서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키우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발전세를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 상반기 보고서이자 시작과 출발의 중요한 성적 표기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위해서 량화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위기관은 고품질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장원한 안목으로 내실을 다지고 자체 업무에 어떻게 몰두할 것인가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총서기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힘을 모아 자체 업무에 몰두하고 체제와 기제 우세를 통해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잘 처리한 데 있어 핵심은 당이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핵심은 실무적으로 이를 몰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신심을 다지고 분투하자고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시간과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강고 분투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에 의지하고 이들은 단합하고 인솔해 새로운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에서 공을 쌓고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힘써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진취적인 자의 것이고 역사는 진취적인 자의 것입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중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압박을 견디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고 강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조항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를 다지며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와 혁신, 첨단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무호항은 열기와 기계음이 뒤섞여 있고 묵갑 로봇은 이곳에서 글로벌 인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갑 로봇의 루석 해외 출하 규모는 2,000대를 돌파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60여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제품의 해외 진출에서 서비스 현지 정착까지 묵갑 로봇은 유럽 동맹 CE, 미국 FC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중국 제조에서 글로벌 운영으로의 핵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묵갑 로봇의 장규병 사장은 장면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장면이 기술 승격을 주도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교통경찰, 안내이사, 판매 접수 등 실제 응용 장면의 실용적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되며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승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성과 직할시는 앞다투어 첨단 장비 제조와 전자정보 산업 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산업은 더 이상 먼 청사진이 아니라 눈앞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절강성은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수출하여 약 100개 나라와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 수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주

세관 산하의 전강세관 종합1처 함흥첩 부처장은 더 세밀한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시장의 생체 모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진입 기준이나 규제 요구사항 등을 기업에 정확하게 제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반기 장비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급 증가률을 3.9%포인트 앞지르고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증가하여 7.9%포인트 앞섰습니다. 중국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급 증가률보다 9.4%포인트 높았으며 6월 단일 월간 증가률은 15.7%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연구소 마베베 연구총감은 세 가지 주요 동력이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산업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의 선도적 효율성이 뚜렷합니다. 셋째, 산업구조와 제품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품은 끊임없이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폐기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는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왕위명 수석 총공정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준엄하며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 강한 회복력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혁 조치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경제 발전에 안정적이고 좋은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업 정보화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여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연자원부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경제 성장률은 국민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계획경제사 해양경제운영처 김효처장은 해양제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해양조선산업과 해양공정장비제조업의 발전 속도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2%, 선박 건조 완공량은 34.8%, 보유 수주량은 37.1% 증가하면서 세 가지 주요 지표 모두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이동식 다기능 증산 플랫폼인 해양석유 2832 인도되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신규 해양공정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환류 변환소인 해풍지심이 설치를 끝내고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인장각 부유식 풍력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김효처장은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지는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여 입국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북경
수도공항

대형 공항의 출입 경력의 흐름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출입국 외국인이 연이 수로 60만 명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라우라

호텔 예약, 차량 호출 등 3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 시내 약 18,000개 주요 매장은 외국 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경 세관은 전년 동기 대비 567.7% 증가한 누적 11만 건 이상의 면세 환급 신청서를 검증했고 환급 대상 상품 총액은 9억 원을 초과하여 49.67%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상해시는 전년 동기 대비 27.82% 증가한 연일수로 531만 4,900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상해시는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주요 상권, 관광지, 호텔, 대형마트에서 해외 발행 은행카드 직접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아드리아누는 중국에 온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쇼핑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새로운 라운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붐을 맞이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 서구룡역 통상구에서 올해 확인된 외국인 여객 수는 이미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수 출입경 변방검사본소 서구룡 변방검사소 양홍룡 부소장은 외국인 여객의 입국 카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자동 입력과 다국어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률은 99%를 초과했습니다. 해남의 입국 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치솟고했습니다. 사마시 관광발전국 장호부국장은 사마시는 15개 나라와 지역에 24개 사마 관광사원 홍보 거점을 구축하고 루계로 36갈래 국제와 지역 항공 로선을 개통 운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건강 휴양, 무형 문화유산, 야간 공연, 야외 운동 등 몰입식 체험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1.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의 전환들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 사이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며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내 기타 국가와 대화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란과 연락을 다루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원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츠 국방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고위급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7월 30일 이란 남부 게샴섬을 공습하는 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주민구에 폭탄을 투하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현재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청구로 각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군사행동을 취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수상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공격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권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취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회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차 이란을 공격하면 큰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칼리드 빈 살만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벤스 부 대통령과 회담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긴장 정세를 완화하려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아크시오스 사이트가 8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진행한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라운드 대규모 공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 행동을 서두르는지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나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도 중재책을 통해 그 어떠한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과 터키 외교부 피란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바이살 외무장관과 각기 통화하고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침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광명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추장국의 유전,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해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고 전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지역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이란 전쟁을 부정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그룹이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만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 후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시종 4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장병 여러 명이 중돌로 인해 숨지고 또 많은 미국인들이 다쳤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미국 국내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이 인상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도울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 트럼프가

언급한 공격 중단 요청은 새로운 거짓말에 지나지 않으며 이란군은 현재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가 발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지만 최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한강근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다국적 연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륵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7번째 부분입니다.
1: 그럼 이어 신시대 새 로정에서 전면적 의법 제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면적 의법 제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과 관련해 고치했습니다. 바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는 것으로 제반 국가 위협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4 당대회 보고는 4개면의 중요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의법 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집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대 10년간 우리는 일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관련 립법을 힘써 강화하고 선호하여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종국 창건일의 법전으로 명명된 첫 법률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해 신시대 인민권리의 선언서로 불립니다. 매개인의 생활은 모두 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모두 감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곤혹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법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법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성취감과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소매 치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의법치 국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근접하고 우리의 생활질을 더욱 잘 보호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 10년간 국가 관리에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이 잇따라 발표되거나

0: 개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1년간 시행되기 시작한 몇 가지 법률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2021년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방지법은 법률 제도 차원에서 대중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전면적 위법 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점 임무이고 주체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법 공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평과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추진해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오직 전체 인민이 법치를 실행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행해야만 국가와 사회생활이 진정 법치궤도에서 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 고전 해설인 강진 교수님의 조리정연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근본을 다지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습근평 법치사상을 지침으로 법치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할 때 대해 중대한 결책 포치를 하고 신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 당이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정치 선언이자 우리 당이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강경성 문헌입니다. 여러분, 프로를 마감하면서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할 때 대한 송나라 포중의 유명한 시를 읊어보면서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어근인을 되새겨봅시다.

0: 端州郡斋壁，包拯。清心为治本，直道是深谋。
1: 秀干忠诚动，金刚不作钩。
2: 苍冲鼠雀喜，草尽兔狐愁。史册有遗训，无疑来者休。

마찬가지 게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펀팅이 좋아하는 전고 제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전에 홍해와 만드 해협, 아덴만의 해상 위협을 둘러싸고 수십 개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을 설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14개 나라는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나라가 공동 성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 43개 나라와 유럽 동맹 대표가 참석하거나 원격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상선과 에너지 운반선, 해상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항행 안전, 글로벌 공급망, 경제가 직면한 위험 부담을 언급하고 해상 안보가 직면한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또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의 조직 구조, 지휘와 통제, 행동 기재, 그리고 미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해상 방위 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본부를 둘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무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홍해의 긴장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금지령을 발표한 후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수차나 공격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도 후티 무력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은 해상 안전, 정보 공유, 정보 교류, 행동 계획, 연합 훈련, 경험 교류, 인원 훈련, 능력 건설, 그리고 연합 해상 행동 등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명은 해상 방위 연맹의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는 국가들을 초청해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정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압둘 아지즈 샤바니는 관련 창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전기념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특정 역외의 강대국에 더 많이 의존해 자신의 안보를 확보했다면 지금은 지역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제도화한 협력 기제를 통해 해상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국가 중 아랍연합 수상국과 오만은 공동 성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의 불참은 최근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긴장세와 관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주도권에서 양측 사이의 경쟁 게임이 승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에서 오랫동안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대항하는 연맹으로 간주되는 해상 방위 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 방위 연맹 창설 준비를 발표하기 전에 후티 무력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 승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후티 무력도 전면 승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해상 안전 전문가 무함마드 살람 아스바시는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은 후티 무력의 해상 행동 방식과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상방위연맹의 전쟁준비수준, 반응속도, 실전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후티 무력은 일단 소규모 공격을 계획하겠습니다. 만약 해상방위연맹이 역량을 제대로 배치하고 대응력이 강할 경우 후티 무력은 작탄을 탑재한 무인정을 사용해 고가치 목표물을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등 복잡한 전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샤바니는 해상안보협력은 지역 분쟁보다는 안전관리와 위험부담 통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해 정세의 장기적 안정은 예멘 정세와 지역 국가 간 관계, 더 큰 범위 내 지역 안보 환경 등 요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홍해 항행 안전을 수호하려면 해상 안전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역 국가가 협동해 항운 안전 보상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독일은 정치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해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 주는 심층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협력과 정치적 해결의 경도를 결합해야만 홍해 항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소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립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에스파냐 외무장관 알바레스가 7월 31일 저녁 북아프리카의 휴다에 체류한 이민이 적어도 5만 명에 달하며 거의 전부가 마로크로 돌아가면서 이번 미립국 붐이 대체로 가라앉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럽 동맹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미립국 붐을 깊이 주목하는 한편 경각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휴다에 도착한 이민자가 거의 모두가 마로크로 돌아갔다고 표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에스파냐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해로를 거쳐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로 미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다 지방정부가 추산한 이민자 규모는 6만여 명입니다. 마로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다는 지브롤터 해협 동쪽 입구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현지에 유입하면서 휴다 현지 질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수용센터가 설계한 수용 규모는 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7월 29일 이후 실제 수용 인원 규모는 1,000명을 넘었고 기타 수천 명은 노숙해야 했습니다. 이어 현지 주민들은 감히 외출하지 못하고 대량의 가게가 문을 닫고 휴업하는 것으로 만일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미립국 붐은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메로니 총리는 에스파냐와의 쉥겐 자유통행체제를 중단하고 국경검사를 재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휴다는 기타 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자유로운 쉥겐 이동권을 누릴 수 없다며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국경 검문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핀란드 내무장관 난타니는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에스파냐를 비난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

말년 사태를 통제하고 유럽 동맹이 외부 국경을 보호할 것을 이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유럽 동맹위원회 본데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휴다의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립국을 단속하고 이민 송환을 다그치는 등 강도를 높일 것을 에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보수가들은 유럽 동맹 각 회원국 전문가들의 8월 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정세의 진척을 연구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동맹 주재 회원국 대표들은 8월 3일 회담을 열고 정세를 평가하고 각 측의 조를 행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7월 31일 저녁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 측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유럽 동맹 조약을 준수할 것을 유럽 동맹 회원국에 호소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단결과 동정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유럽 동맹 조약을 준수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존중하는 것은 변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국경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립국자들이 유럽 동맹으로 들어오는 주요 입국 통로는 에스파냐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에스파냐를 거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중부 노선, 시발칸 노선, 그리스를 경유하는 지중해 동부 노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번 미립국 붐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스파냐의 이민 정책 변화와 연관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대법원이 7월 초 휴다와 멜리야가 특수한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에서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용도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립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발효시키고 각종 그릇된 해석이 속출하면서 이민 붐을 유발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부실한 인터넷 소문을 반박하고 해로를 거쳐 미립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송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스파냐 당국은 이번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 송환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이 한강을 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0: 안녕하십니까.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이런 핵심적인 경쟁력이라 할 때에는 아주 뿌리가 깊은 브랜드 장벽하고 탄탄한 제품이 품질 경쟁에서 제일 우세입니다. 예, 약품이 질이가 가장 우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방하는 이런 자세가 큰 장점입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감로장약을 쓰고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은 오랜 브랜드하고 정책적 장벽이가 높은 이런 국가대표 기업이면서 독보적인 국가급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화로저 칭호로 넘어서 치수의 전주알이 배합 기술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브랜드라 할 때 역사는 16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330년이라는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영기업이라는 이런 정체성은 정책적 혜택도 누리고 있고 서장 자치주 내에서는 아주 유일한 예, 우리 국영제약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하고 시장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안정성이가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21개 이 품목이가 국가의료보험목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감로장약은 제품하고 생산 방면이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장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라인이 아주 희소합니다. 예, 감로장약과 같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약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심혈관 질환하고 소화기 질환 등 이런 여러 분야의 모든 제품들은 특별한 투자제 이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약품들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치수의 전조알에다 하신 코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어, 이 심장이 그렇게 떨어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숨이 올라오고 숨이

0: 하고 그래도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어지럼증도 하고 머리도 통도 있었고 소화도 아예 되고 이랬던 게 이 지수의 전주화에 다 생각보였었지만에 오용 좋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십다에 눌린 것 같았던 게 이롭습니다 지금. 그게 이렇게 숨이 찬 것도 이렇고 예. 그래 머리도 더 있어서 그냥 머리 아파 그랬는데 머리도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아예 하지. 소화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제가 맥이 남다, 정신 남다.
1: 맞습니다. 몸이 용 편안해집니다.
0: 예, 이게 웃어지고도 어쨌든지 용 그도 어디도 불편하고 뭐 이것도 아픈 같고 저것도 아픈 같던 게 용 일신이 용 편안합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좋은 것 같은다.
1: 예, 그 두 가지 지금 같이 결합해서 이런 좋은 효과로 봅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약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그 하신 그 부위를 조금 더 배달 받아 그랬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지금 창제, 네. 망제, 저도 다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왜 유축성염이 있으면 늘상 소화도 아이 되고, 밥맛도 떨어지고, 난 맥도 뚝 떨어지고, 이래서 내 지금 선택해서 봤는데, 지금 소화되는 것도 많이 낫고, 밥맛도 좀 많이 댕기고, 사람 정신하고 맥이 난다, 지금.
1: 네.
3: 대대문에 밥맛, 밥을 먹게 되고, 이래, 그러니까 참 정신학과에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네.
3: 네, 이번에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1: 예, 그렇게 같이 결합하면 간하고 담낭, 비장, 위가에 다 좋아집니다. 우리 그 중초라 하죠. 중초가 예. 좋아지면은 예, 심장하고 폐,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 이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 쓰고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수시로 덕길 장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저는요, 지금 옛날에는 기침이 하나도 안 나던 게 이상하게 어느 때인가부터 기침이 점점 나가지고 검사하니까 뭐, 폐지혜제라던가.
1: 예.
4: 그게 뭐인지 그래서 폐가 어떻다고 하는데
1: 예.
4: 그래 없어 병원에서 무슨 약 빼주길래 약 빼준 약을 약 먹었는데 이전 한 달째 먹었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중약을 써보라고 누가 그러길래 제가 장약 생각났어. 그래 장약이다 지금 막 이래 몸이 이래다 나니까 막 감기도 자꾸 오고
1: 맞습니다. 그게 폐 기능이
4: 감기 와서 이게 몸이 이렇게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1: 예.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그 어떤 분들은 결절이가 그 폐렴이라 했다 난 사람들이 오는 게 있고 하나는 예, 폐결절이란 것도 우리 폐에서 나쁜 물질들이 배출이 제대로 못 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후에 지금 폐결절이 발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지금 약 쓰고 있습니까?
4: 예.
1: 어느 거 쓰고 있습니까?
4: 병원에서 지금 저 서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서약으로 그거에 좀 바쁩니다. 특히 장약방 아이가 봤죠? 예?
4: 예. 그래 아이 쓰고 그다음에 너무 아이 났으니까 한 달째 썼는데 아이 났으니까 나 그 점약을 못 써보지 이래길래 아 불새로 장약이라는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1: 맞습니다. 장약에서 지금 폐결절이 치료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페이빙왈하고 예. 런칭 망제를 같이 쓰십시오. 그리고 예, 빨리 더 낫자면은 창제하고 망제, 페빙왈 이렇게 같이 쓰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가래 있습니까?
4: 가래는 많진 않은데 기침이 납니다.
1: 마른 기침이 납니까? 가래 많습니까?
4: 목이 막 간질간질하네.
1: 그럼 페빙왈하고 망제, 창제면 됩니다. 가래 많고 이렇게 기침 세게 나고 하면은 롱당화와는 같이 씁니다.
4: 기침이 막 날 때면 가래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지금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페빙왈하고 런칭 창제, 런칭 망제 이 세 가지 쓰셔.
4: 장약 쓰면 괜찮겠어요.
1: 예.
4: 소약을 지금 이전에

0: 한 달 넘었어가지고, 이게 봐야 되겠다고. 이 소염도 계속 쓰면 아예 좋다고 이래.
1: 그렇죠. 예, 그게 소염제 들어갔으면 원래 한 달까지 쓰면 아예 됩니다.
0: 예, 그거 쓰면 당뇨도 온다고 이래 겁이 나서.
1: 예, 간도 손상받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해독하면서 이 폐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쓰셔.
0: 아, 내게 전화도 첨약 써야 되겠다고, 주문 드리기를 잘했네.
1: 예.
0: 내리 가볼 거야.
1: 예, 내리 가보시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가 좀 이 장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1: 예, 얘기하시오.
3: 내가 저번에 이 소치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개가 혈지가 높더란 말입니다. 혈지가 4델, 4델, 8드란 말입니다. 이게 혈지 높은 겁니까?
1: 아닙니다. 세게 나이 높습니다. 예.
3: 그 비천원. 그것도 보건품인데 자도 보이라는 게 이거 열흘만 먹으면 혈지 쭉 내린다 합니다.
1: 그런 게 있어서.
3: 두 병사를 싸서 그 수문알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혈지약을 먹고, 그 속에 소치병원에 가서 또 혈지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예. 오늘이 찾았는데 조금밖에 안 내렸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런 그게
3: 시대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내리지 않아서 이 무슨 그 이런 약 가지고 별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3: 이 장약에 무슨 딱 이게 혈지가 높아지는 게 딱 이게 무슨 원인으로 이렇습니까?
1: 혈지 높아지는 게 그 생활 습관 처음에는 관계 있습니다. 혈지는.
3: 예.
1: 그래도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지금 그 혈지에는 성분이 네 가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있고, 중성지방 있고, 디펀즈즈단바이, 꺼펀즈즈단바이, 이런데 생활 습관과 관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있으면 대부분 혈지 올라가죠. 예. 혈압은 이렇습니까?
3: 혈압도 높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70인데. 혈압도 높습니다. 전날에 170 올라가서
1: 그래 하나분은 제대로 치료하셔. 제대로 치료해서 이 우리 장약은 이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하면은 이 혈액부터 조절합니다. 혈액이 그래서 이 장주 화조 전항하고의 그다음에 지금 혈지가 높다 하니까 치수의 전주화는 써야 된다. 예, 그리고
3: 약은 쓰면 혈지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1: 예, 장주 화조 전항 치수의 전주완, 그 다음에 그 스파의 장샹완 이 세 가지 쓰셔.
3: 예, 혈지 높은데 누기 말하는 게 순에도 관계 있다며.
1: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써야 됩니다.
3: 아, 예. 그게 순에도 관계 있는 약입니까?
1: 예, 그 혈지를 조절하면서 혈액을 맑게 하면 됩니다. 예.
3: 그러니까 오늘 찾은 게가 그저께 검사하고 오늘 찾은 게가 순델 치드란 말입니다.
1: 네.
3: 세기 높은 게입니까?
1: 세기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약은 써야 됩니다. 딱 혈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치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혈압이 높은 상태죠. 예.
3: 예.
1: 예. 그래서 지금 혈압, 어제는 혈압하고 혈지를 동시에 치료해야 됩니다. 예.
3: 그냥 그 혈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치료
1: 예, 장주 화조 전항 내려갑니다.
3: 그게 내려갑니다.
1: 예, 그 다음에 지금 장샹완하고 치수의 전주완 같이 있으면 이 순환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 혈지도 내려가고 혈압도 조절되고 심장,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잘 아요. 좀, 좀 황황하고 이런 증상 다 개선됩니다. 좀 자꾸 긴장해지죠. 예? 잠도 잘 아요고 밤에 자자하면 가슴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다 같이 개선됩니다.
3: 그 개선될 수 있어요.
1: 예예. 예.
3: 그 혈지약 어제는 한 달 넘어 두 달 거의 먹었습니다.
1: 혈지약 어느 거 썼을까?
3: 내가 차도펀을 먹고.
1: 아 차도펀이랑 그렇게 차도펀 드시고 잠이 이렇습니까?
3: 이렇습니다.
1: 심장암에 이렇습니까?
3: 네. 네. 그것도 보건품으로 나온 게인데 그거 무슨 열을 먹으면 쭉 내려간다며 그래서
1: 열흘에 혈지 쭉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 이 그래 뭐 무슨 반응이 없으면 같이 쓰셔. 이 장약과 같이

0: 방역이?
1: 예, 예. 같이 있으셔. 그거 하나가지고 쫄래내간다는 게 없습니다, 열흘 만에.
0: 그러시면.
1: 예. 그래, 같이 있으셔.
0: 예, 장약이 좀 좋은 게 있는 거 안에서 내지요.
1: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다 그렇게 치료하죠. 예. 예. 그래, 508-9929번에 연계하든지 직접 찾아가십시오.
0: 예, 예, 네, 찾아가요.
1: 예,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3: 이 방송 그런 거 보니까 장려가 좋다 해가지고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떤 증상 있습니까?
3: 위가 안 좋아가지고 예. 어떤 위 아이 어쩐 지 한 20년 됐는데 가서 내시경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큰 노병은 없다는데 위가 아리고 쓰리고 예, 짱도하고 예, 이렇습니다.
1: 네. 예. 변호는 이렇습니까?
3: 아, 예, 변호는 이렇는데 다 먹고 예, 설거지하고 장판 닦다 이러면 이 시코물이 쭉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또 일본으로 나갔다가 한 12시간이나 지나 먹어서 이 위가 밑에 있어서 내 생각엔 딱 위 같은데
1: 예.
3: 나하고 예, 양모채를 먹고서 마늘 먹으면 가슴이 아린 것처럼 막 소신한단 말입니다.
1: 예. 위산을 그래서 받았지.
3: 이게 혹시 무슨 암이 아닌가 생각해서 가서 그런 병원에 가서 위경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예. 위 이렇게 염증이 있다고나 하는데 나는 견디기 바쁘고 좀 참기 바빠서 병원에 가서 뭐 오메가조랑 뭐 여러 가지 위에 대한 약을 싸다 먹었는데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렇게 오만간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약 있는가 하고
1: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심내혈관 질환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약은 이 감로 장약이 같은 좀 아주 특수하게 효과를 본다는 거 국가에서 인정한다. 그 환자분은 지금 이 검사에서 다른 증상 없으면 위산 과다증입니다. 혀는 하얗습니까? 그 빨갛습니까? 혀가
3: 빨가 완전히 빨갛지 않고 그거죠.
1: 예. 옆팔이 빨갛고 중간은 하얗고 이렇습니까?
3: 옆판에는 빨간데 중간도 다 하얗지 않고
1: 예.
3: 오른쪽이 조금 하얗습니다.
1: 예, 알만합니다. 그래서 예, 환자분은 이렇게 하셔. 예. 이 조주다시를 쓰면서 예, 런칭 망제를 쓰고 따탕왈 이 세 가지를 쓰셔. 지금 위가 그렇게 문제 생긴 지 오랍니까?
3: 어제는 10년 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따탕왈 조주다시 런칭 망제 이 세 가지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10년 되면 어전 몸에 영양 불균형도 왔습니다. 예.
3: 그래서 어제도 뭐 쓰고, 이, 그러니까, 팥, 그, 폐기고물 이런 게 들어간 거, 예, 그런 거, 시리떡이랑 이런 거 먹어서 막 생목이 깨져서, 예. 삶기도 바쁘고, 그래서 그 어디 가서 그런 게 생기면, 옛날에 떡을 좋아해서 용 많이 먹고, 좋아하고 싸가지고 다니는데, 어제는 예. 그거 보기도 싫다만다. 자꾸 이렇게 식구물이 올라오고
1: 불편하니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쓰셔. 세 가지 써 한 석 달이 되면 그 떡은 맘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3: 따탕환 그다음에 한남 뭐이란가
1: 조주 다시 런칭망죄 이렇습니다. 그 내일이 찾아가서 예, 한번 그 장 대표님께서
3: 예, 뭐 어디를 가면 있어 할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예, 공원 다리를 알죠. 예? 공원 예, 예 공원 예. 정문에서 예 정문을 아시죠? 예, 공원 예. 정문에서 서쪽으로, 연대 쪽으로, 예, 한 50m 가셔. 50m 예. 가면은, 예, 덕길 장약방, 덕길 중기문진, 이렇게 크게 이 오른쪽에 그 파이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3: 예. 예.
1: 거기 찾아가서, 예, 환자분이 소화계통 10년 이렇게 알았으면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머리도 아프고 이게 소화계통
3: 다 아픕니다. 어디 나가도 예. 다 아픕니다.
1: 예, 이 소화계통하고 이 뇌가 또 통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3: 그래 예. 이거 저기 뭐니까 만약에 그게 병원은 아이가고 문의하자면 그런 전화번호 있습니까?
1: 508-9929번입니다.
3: 아,
1: 예, 거기다 네, 연계해도 되고 예, 한번 가보셔. 이 사람이 형태를 보면은 예, 어떻게 아픈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처음엔 찾아가서 잘 보고 약을 잘 배합했어야 예, 쓸데없는 약도 안 쓰고 또 이 치료가 또 빨리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시간 내 좀 찾아가 볼게요.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

0: 느낌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이 남은 시간에 이 습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립시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는 이 습기, 습열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 불쾌 지수를 높이는 주범은 몸속의 습기라 합니다. 네. 예, 우리 습기라 할 때는 끈적거리면서 이 땀과 같이 예, 배출이 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여름이 되면 또 소화불량이라든가 또 무기력감, 부종까지 유발하는 이 주요한 원인이가 예, 습입니다. 네. 예, 우리 습사라 할 때에는 몸이 균형을 깨뜨리는 데서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서 몸속의 습기를 제거합니다. 네. 예, 요즘에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 우리 몸속의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습사가 몸에 쌓인 거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불편하다 하면은 지금 우리 조주 다시하고 따탕활 런칭망제를 같이 쓰시면은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몸이 네. 많이 가벼워지고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의 습사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쓰신 분들을 보면은 작년부터 쓰신 분들은 나는 금년에는 이 여름이 돼도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런 여름을 타는 증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여름철 습사라 할 때에는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건 넘어서 몸 안에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네. 예, 땀은 나지만 몸의 습사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마철 빨래처럼 우리 인체도 좀 눅눅하고 찝찝한 이런 느낌이 그냥 지속이 됩니다. 예, 이렇게 습사가 있는 분들이 한기가 또 몸에 같이 예, 이 존재하면서 감기도 또 남보다 더 하고 찬 것도 더 쓰레하면서 또 요즘에는 방광염이 발생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네. 예, 우리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이 습사가 있는 분들이 쉽게 또 이 침입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나고 소화불량하고 설사 몸이 무거운 느낌이가 동반됩니다. 예, 요즘 감기하는 분들은 딱 일어나기 힘도 이런 분들이 많죠. 네네. 예, 여전히 습사하고 열사, 예, 이런 습열하고 이 한사 같이 겸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습사는 단순히 불쾌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만성 피로하고 관절통, 예, 피부 이 종양까지 같이 일으키는 이런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예, 그리고 여름철 높은 온도하고 습도는 몸 밖의 습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땀 배출량을 방해해서 또 몸속의 습기를 더 악화시킵니다. 네. 예, 좀 습사가 있는 분들은 땀이 줄줄줄 나는 게 아니라 진득진득 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몸도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습사가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을 또 방해하게 되죠. 네. 예,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이 습기 관리를 또 한다 할 때는 우리 장약으로는 감로 장약에서는 특별히 이 풍한 습사기에 대해서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소화계통 질환, 관절 질환에 우선으로 풍한 습을 제거해 주면서 혈액순환을 또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소염작용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또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예,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데서 가장 우리 처음으로 써야 되는 약은 예, 바로 치수의 전주환입니다. 예, 우리 이 치수의 전주환이라 할 때에는 전신의 혈액순환도 개선시키면서

0: 신경도 안정시키고 혈압도 치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더운 여름이나 제일 추운 겨울에는 중풍, 예,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노인 분들이 제일 걱정하죠.
1: 네네.
0: 예, 바로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할 때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현상들을 또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이라 할 때에는 인체 면역력을 높여서 노화도 늦춰주는 작용이 있고 중풍하고 치매, 파킨슨병 예방과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뇌출혈이 있거나 뇌수종, 뇌경색, 예, 뇌혈전하고 뇌진탕, 중풍 후유증하고 신경성 장애, 예, 그리고 신경발육불량이 있거나 등 이런 노인 치매가 같은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B. 두 번째 과목, 수학.

0: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 등급이었어요.
1: 체육만 겨우 A.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0: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0: 작은 곰은 눈이 흐릿 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1: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0: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1: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스케이트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0: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보드, 게임기, 운동선수 포스터.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1: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슬픈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작은 곰은 공부하려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 엄마가 곰 아빠를 불렀어요.
0: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곰의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1: 곰 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0: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1: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0: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0: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파블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1: 파블리나의 용기. 파블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통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0: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1: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0: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0: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1: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0: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 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1: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으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0: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1: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0: 알고 보니 세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1: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0: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1: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0: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건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1: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불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진흥과 흥변 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총사견은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토대로 상업 관광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착,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어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분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분 연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0: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염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밀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상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미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연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학, 부동산 교육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0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 농촌 상무 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치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금년래 용종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된

0: 예정인데 1층에서는 세 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 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을 개인 운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절역,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휴 농가 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 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천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진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양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

0: 여러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민족 대중들이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문화 보호와 중화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문명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자의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길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길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길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0: 성 공업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변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변 지역 경련 결승전이 7월 31일 연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업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주성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승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2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0: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길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평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업 및 정부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융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 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 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 화룡 청룡 물놀이라곤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엔 조 1인 미디어 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 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사람은 가끔 추억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시간 삶의 향기에서는 엄마에 대한 추억의 글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흉터에 연결시켜 쓴 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태승호 씨의 소필 엄마의 쌀 씻는 소리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쌀 씻는 소리 태승호. 어릴 때 이른 아침이 되면은 잠길에 들려오던 그 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사락사락, 사라락사라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가만목에 작은 공간에 앉아 보자기를 바닥에 펴놓은 후에 쌀을 조심스럽게 부어놓고 두 손바닥으로 고운 원을 그려가며 쌀 알을 골라내셨다. 햇빛이 아직 들지 않은 새벽인지라 밝지도 않은 전등불 안에서 더욱 신경 써야 했을 텐데 엄마의 손은 재빠르고 정확하게 작은 돌멩이나 건물을 집어내며 부물을 다루듯 정성을 다하셨다. 그때 우리 집 쌀떡은 언제나 가득 차 있지 않고 항상 바닥이 보일 듯 말 듯한 형편이어서 엄마의 손길에는 조금 더 허투루 여기지 않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가난했던 세월에 주차했던 살림살이 속에서 자식들을 굶길세나 노심초사했던 엄마의 마음이 조용한 새벽에 쌀 씻는 지상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싸락싸락하는 소리 속에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엄마의 조용한 움직임이 스며들어 있었고 부족한 살림을 꾸려가려는 애틋한 마음도 담겨있었던 것 같다. 하나의 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소리였고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었다. 엄마의 정성어린 살림살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결코 단조롭거나 서글프지 않았다. 입살이 희귀한 세월이었지만은 잡곡이 섞인 밥, 간장이나 된장으로 맛을 낸 국, 그리고 갓까지 짠지와 김치 등으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은 엄마의 정성에 넘쳐 흘렀다. 우리 형제들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가난은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개물로 됐다. 쌀 씻는 사락사락 소리는 바로 그 단란함의 전주곡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준비하는 고요한 기다림이었다.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순간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채우려는 엄마의 지혜가 그 소리에 담겨져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잡곡은 오늘의 의미와 사뭇 달랐다. 당시 우리 밥그릇에 담긴 잡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쌀만으로는 양을 채울 수가 없어서 옥수수 쌀이나 좁쌀, 콩 등으로 섞어 부피를 늘려야 했던 가난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필요를 기회로 바꾸시었다. 잡곡이 몸에 좋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더없이 맛있게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엄마의 위대한 사랑이었고 가난을 이기려는 지혜의 몸짓이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오르던 고향을 떠난 지금 반평생이 가까워온다. 지금 나는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현대식 주방에 반짝이는 불수강 싱크대에서 수도물로 돌이나 이물질을 고를 필요조차 없는 이미 깨끗하게 정선된 하얀 입사를 씻는다. 그런데 나는 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온다. 그 허전함은 아마도 어린 시절 새벽에 들려오던 싸락싸락 쌀 씻는 엄마의 정성이 스며든 소리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 허전함은 아마 귀한 줄 모르는 데서 오는 정신적 빈곤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쌀 한 알의 무게는 어떤 의미일까? 식량이 풍족해진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대의 무게를 직접 체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식 구조가 다양하고 풍족하여 넘치라는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 듯하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여전히 증가하고 남은 밥은 종종 담기니로 이어지기보다는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끼 식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한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과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잡곡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귀한 살을 조금씩 넣고 감자, 무, 옥수수를 섞어서 지은 밥을 먹으며 가난을 탄식을 했지만 지금은 잡곡이 건강을 선호하는 곡물로 취급을 받는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개변이 됐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의 무게는 바뀌어질 수가 없다. 엄마가 한 알의 쌀도 정성스럽게 고르던 움직임과 오늘날 잡곡에 대한 나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묻고 싶다. 당연히 가난을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의 절절한 정성과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지는 결코 가볍게 잊어서는 안 될 무거운 유산인 것이다. 어른이 된 나는 가끔씩 엄마가 쌀 씌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꾸곤 한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작은 방의 이불 속에 누워있고 문 너머로 싸락싸락 소리가 들려온다. 고요한 새벽 등잔불 아래 엄마의 약간 굽은 등을 보면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채로 그 소리 온몸을 맡긴다.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울엄마, 오늘도 그리운 울엄마. 그 소리는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내 생의 배경음악이자 영혼의 좌표다. 엄마의 쌀 씻던 소리는 단순한 과거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존엄을 담은 소리였고 사랑으로 하루를 일궈내던 한 여인의 고된 예술이었다. 오늘날 그 소리가 들리던 집은 사라졌어도 그 소리는 이제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 내가 혹시 현대 생활의 풍요 속에서 길을 잃을 때면은 가장 정다우면서도 단호한 위로와 경고로 들려온다. 풍부한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님을 진지한 풍요란 무엇인지를 속삭인다. 엄마의 쌀 씻던 그 소리, 그것은 결코 씻겨 떠나보내지 않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고향 익숙한 소리이자 시대를 건너는 영원한 미아리다. 오늘도 그 소리가 그리워난다. 태중호 씨의 소필 엄마의 쌀 씻는 소리를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과 같이 부어왔던 엄마의 쌀 씻는 모습과 엄마의 손을 거쳐 마련된 정갈한 밥상은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돌곤 하죠. 부모의 품에서 근심 걱정 모르게 자라던 어젯날의 나를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울컥해나

이번에는요, 이광학 씨의 수필 그때 그 시절 봉나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봉나래, 우리 이광학. 그의 한여름은 무지하게 무더웠던 것 같다. 봉날을 맞아 하늘에 높이 떠서 자글자글 내리쬐는 뜨약볕은 숨막힐 듯한 무더위를 실어왔다. 그 열기에 나무들도 깜짝 움직이지 않고 잎새들이 휘주르니 늘어지었다. 더운 열기가 어찌됐든 오전 내내 생산대 일태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한 나는 늘 그러했듯이 꼭 들리는 곳이 있었다. 우리 집 앞 한 집 건너 작은 논두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러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도랑물에 슥슥 몸을 씻게 되면 그간 폭염과 일로 인해 달아올랐던 몸의 열기의 절반은 날아가 버린다. 돌아서는 참에 오전 내내 땀에 푹 절인 런닝글을 물에 훌훌 헹구고 두 손에 힘을 꽉 주어 물기를 빼버리고 나서 다시 주워 입으면 얼마 안 지나서 그대로 습기가 사라졌다. 그맘때 엄마는 일밭에서 돌아와 당신의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점심 밥상을 차리기 일념했다. 엄마는 이란박을 찾아들고 곧바로 텃밭으로 들어가 오이, 상추, 파, 붓고추 등 남새들을 준비해 씻고 썰고 하며 분주히 보냈다. 엄마의 능숙한 칼질 소리에 따라서 정주가는 삽시에 피부를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여러 가지 남새들이 짙은 향기가 차넘치었다. 그런 와중에 시원한 오이 향기가 유별나게 솔솔 풍겨와 코를 살살 자극을 하며 온 집안을 상큼하고 시원한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엄마가 오이 냉국거리를 하는 사이에 나는 집안에 있는 물봉프에 맞은 물을 넣고 지하수를 잡아 올린다. 그러면 엄마는 손이 가는 대로 냉수에 고추장을 넣고 작은 박바가지로 슬슬 휘저으면 오이냉국이 완성이 된다. 오전 내내 폭더위에 땀 흘리며 힘들게 일했으니 한참 시장기가 몰려오던 차에 밥상에 마주 앉아서 오이냉국을 쭉 들이키다 보며 뱃속까지 시원해지며 반으로 남은 몸의 열기마저 싹 날려가 버린다. 그 시절 늘 마을 주변을 떠나 원경지로 일하러 다니었다. 그러면 엄마의 고민거리가 생긴다. 바로 점심밥 한 찬이었다. 한 달에 인당 두 냥의 콩기름을 배당받는 형편에 채소를 볶아 밥 한 찬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됐다. 간혹 집을 찾아오는 손님과 명절 때를 대비해 아끼고 아끼하는 명물이 콩기름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원경지로 떠날 때는 점심 반찬 그릇에 오이 냉국거리와 고추장을 꼭 챙겨주시었다. 오전 내내 허리를 굽히고 콩밭을 매며 남에게 뒤질새라 흐르는 땀을 훔칠 사이도 없이 일을 하곤 하게 되면 호미자루에 빗긴 그림자가 그의 소적을 이룬다. 그러면 모두가 일손을 거두고 나무 그늘을 찾아 둘러앉아 점심밥 보자기를 편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모든 집들에서 엄마들이 챙겨준 오이냉국 메뉴를 챙겨올 줄이야. 점심밥은 오이냉국에 그대로 쓱 말아먹고 다음은 낮잠을 쉬어야 했다. 나무 그늘 밑에 비닐을 펴 놓을 자리를 만들고 빈 밥통을 베개로 삼아 푸른 하늘을 마주보며 잠을 청한다. 조금 지나 옆자리에서 어느새 누군가의 드르릉 드르릉 하는 코 고는 소리가 간간하게 들려온다. 그 시절 소박하고 진실한 농부의 삶의 진 풍경이었다. 그 시기 노동으로 인한 피로함과 찌는 듯한 무더운 초복과 중복의 날들을 상큼하고 시원한 엄마의 메뉴 오이냉국으로 간신히 더위를 달래곤 하게 되면 어느새 말복이 살며시 다가온다. 이때면 더위가 한풀 꺾이며 텃밭의 오이농굴도 새파란색으로부터 누란색으로 변해간다. 오이농사는 아버지가 도맡아시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오이포기마다 푹 썩은 퇴비를 듬뿍듬뿍 밑금으로 주었다. 퇴비는 일단 효력을 발생을 하여 용을 쓰기 시작하면 새파란 오이잎새들과 줄기들이 소리치며 오이덕을 덮쳤다.
바닥에 텃밭에 오이들은 온 집 식구가 실컷 먹고도 말복이 되면 터실터실하고 누른 늙은 오이들이 그대로 주렁주렁 오이 덕에 매달려 있다. 엄마는 늙은 오이를 대야에 넘쳐나게 따다가 손질했다. 껍질을 벗기어 집돼지 먹이로 처리하고 속에 노란 씨앗들은 걸고내어 다음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햇볕에 말려왔다. 그리고는 나머지 오이 몸체를 칼로 썰어 그대로 토간장에 메우고 먹으면은 입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나며 상큼하고 시원한 감각이 온 몸에 퍼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또 오이를 칼로 썰어 흰 보자기에 감싸고는 얼마간 쥐어짜 수분을 제거하고 노각무침을 해하여 밥상에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면은 노각무침은 꼬들꼬들하고 매콤 짭조름한 맛으로 봄날 입맛을 돋구는 별미 음식으로 됐다. 요즘은 전에 비해서 살림집의 시설도 좋고 음식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조미료도 흔하디 흔하다. 언젠가 무더운 봄날이 오자 예전에 몸에 배였던 오이냉국과 노각무침의 그 맛을 되새겨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 너무 유족하게 생활해오며 식감이 변해서인지 옛날의 그 맛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 지금처럼 냉장고와 에어컨도 없이 어려웠던 세월의 무더운 복날을 엄마의 오이 음식 메뉴가 있어서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세월이 흘러서 엄마는 저 세상으로 가신 지 오래된다. 하지만 해마다 무더운 봄날이 찾아오면 엄마가 해주었던 오이냉국과 노각무침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이어온 그 깊고 깊은 손맛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그 시절 봄날의 제철 음식인 오이 음식 메뉴에 푹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정서는 후세에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다. 네, 리광각의 수필 그때 그 시절 복나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매일 엄마가 차려준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던 기억은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때로는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음식 습관이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다음 순서에는요, 리순자 씨의 수필, 살아있는 흉터를 마련했습니다. 살아있는 흉터, 리순자. 7년 전 5살 손자가 현관문에 손가락을 찡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적으로 납작하게 눌렸던 손가락을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지만 그 색깔이 순식간에 변하였다. 핏기가 싹 빠져 하얗게 질리더니 곧이어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갔다. 마치 그 속에서 피가 솟구치다가 막혀버린 것처럼 손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떨리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은 할퀴당했다. 날카로운 팔턱으로 한 번에 내 신장을 파낸 것 같은 고통에 몰려왔다. 어쩌면 평생을 갈아엎을 자국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나의 비명 속에서 손자의 아픔은 오히려 희미해진 듯했다.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 더 크게 보였다. 울지 않으려 애를 쓰는 작은 얼굴이 나의 심장을 내리찍었다. 순간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손자의 손가락에 생긴 멍보다 더 깊고 검했다. 4년 전 나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찾아왔다. 폐 수술을 받고 두 달이 되던 날이었다. 몸은 아직도 수술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통증과 무기력감에 쌓여 있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시내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수술 후 들은 예상치 못한 별명이 머릿속을 맴돌며 미래를 불투명한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차에서 몸을 내리려는데 어쩌면 찬물이 관성으로 힘차게 다치면서 나의 왼손 약지가 문틈에 끼웠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고통이 손가락 끝에서 뇌리로 전해졌다.

앞에 내내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 청명한 소리는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아픔은 살을 애고 뼈를 으스러뜨렸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사실 그날 나를 더 괴롭힌 것은 피나는 손가락이 아니었다. 두 달 전 들은 그 병명이었다. 육체의 아픔은 명확하였다. 반면 그 형언기 어려운 병명이 내게 남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이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모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마음속에 더 크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손가락의 상처가 오히려 구체적이고 다루기 쉬운 작은 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재촉을 했다. 금방 수술하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또 이렇게 피 흘리면 안 되니 병원에 가야 해. 그러나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괜찮아, 좀 지나면 멈출 거야. 남편의 차에 비치된 마스크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빨간색이 마스크에 스며들어 점점 더 넓게 물들었다. 아픔은 계속되지만 나는 그 아픔을 마음속 더 큰 불안의 방패로 삼았다. 육체의 아픔은 참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마스크 두 개가 모자랐다. 결국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손가락을 고정시키고 상처를 싸매고 파상균 주사까지 맞았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었다. 이 아픔은 일시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반면 수술 후에 알게 된 병명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할지도 모른다. 의사가 손가락을 고정시키는 동안에 나는 문득 손자를 떠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납작해졌을 때 나는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본능적 괴로움이었고 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이었으며 세상의 위험이 그렇게 작고 여린 존재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부러진 내 손가락을 보며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손자가 울음을 참았던 이유, 그가 오히려 나를 위로했던 이유를, 그런 나의 공포를 보았고 그 공포가 자신의 고통보다 더 커 보였을 것이다. 아이는 직관적으로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상처가 자신의 몸에 생기는 상처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덧 피부의 상처는 아물었고 부러진 뼈도 제자리를 찾았다. 손가락 끝에 남은 작은 흉터는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아픔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흉터 자체도 몸의 한 부분이 되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흉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 창문이 닫히는 순간 공포보다 더 날 얼어붙게 했던 형언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삶의 열악함에 대한 인식,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쁠 때면 나는 이유 없이 그날 다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난다. 피부의 흉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속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다시 쑤시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흉터다. 시간이 층층이 쌓여도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만날 때마다 되살아나 과거의 공포나 고통을 현실로 불러온다. 어느 날 손자가 왔다. 이제 12살이 된 손자는 키가 훌쩍 자라 할아버지를 초과했다. 그런 내 손을 잡더니 문득 말했다. 할머니, 손가락 다 나왔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손가락? 제가 어릴 때 몸에 손가락 쥐었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놀라셨거든. 나는 숨이 막혔다. 너 기억하고 있었어? 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데 엄마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그때 너무 놀라셔서 할머니가 더 아파하셨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었다. 손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 잘 크고 있어요.
손자의 손길은 따뜻하였다. 그 손길인 내 마음속에 오래된 흉터를 스치듯 지나갔다. 할머니에 대한 리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위로였다. 나는 깨달았다. 흉터는 전달된다는 것을. 고통도 사랑도 기억도. 손자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사랑과 걱정의 다른 형태로 그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러진 손가락에 남은 자국, 폐수술을 받은 자국, 마음속에 온갖 흉터들. 이것들은 단순히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다. 내가 견뎌낸 것들, 나로 하여금 연약함과 강함 모두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들의 증표였다. 결국 흉터가 있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지만은 동시에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지 않는가. 육체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진다. 피부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기에 상처를 나물고 그러면서 아픔은 잊히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흉터, 즉 살아있는 흉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적 DNA에 새겨져 우리가 견뎌낸 것 그리고 앞으로 견뎌낼 것에 대한 기록으로 된다. 오는 여전히 있다. 현관문, 차문, 마음의 문, 그 문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여다는 법을 점차 터득할 수도. 그 앞에서 그 전날의 상처 자국을 만지작거리다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그 또한 나의 일부분이 되어갈 테니까. 네, 이순자 씨의 수필을 살아있는 흉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는 사연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수록이면 좋은 일만 생각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나 상처는 자취하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뜻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험한 땅에서 자란 식물일수록 그 뿌리가 더 단단하고 약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더덕인데요. 산과 들 어디서나 자라는 이 뿌리 채소는 겉은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속에는 흰살이 가득하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우러납니다.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은 어른의 마음처럼 겉은 단단해도 속은 따뜻한 그런 존재 말이에요. 더덕은 예로부터 피로회복과 기력보충의 탁월한 약선재료로 사랑받아왔는데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에서 더덕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덕은 도라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의 뿌리로 예로부터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삼이나 도라지와는 다른 더덕만의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 향과 맛의 정체는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이 바로 더덕 건강 효능의 핵심이죠.

발달,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입니다. 다르게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저항력을 빌려줍니다. 무더운 여름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기 쉬운 분들께 더덕은 정말 든든한 보양식이 아닐 수 없겠죠.

둘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이 더덕이 함유된 사포닌은 혈중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더덕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번째 폐 건강과 호흡기 개선입니다. 더더군 중략적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점액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삭히며 마른 기침이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덕 요리로 가족의 호흡기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 더덕의 건강 효능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와 노화 방지예요. 더덕이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소화 기능 개선인데요. 더덕의 쌉싸름한 맛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덕은 땅속에서 자란 기적의 영양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죠.

계속해서 더덕을 고르는 요령과 손질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더덕을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신선한 더덕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게 좋아요. 너무 주름지거나 말라 보이는 건 오래된 것입니다. 둘째는 굵기가 일정하고 통통하며 끝부분이 뭉툭한 것이 맛이 좋은데요. 너무 가늘면 식감이 부족하고 또 너무 굵으면 질길 수 있거든요. 셋째는 흙이 묻어있더라도 상처나 갈라짐이 없는 게 신선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향이 진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더덕입니다.

계속해서 더더욱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더덕은 껍질이 거칠고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손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칼이나 숟가락으로 껍질을 긁어 벗겨주세요. 더덕 껍질에는 쓴맛이 강하고 질긴 부분이 많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칼등이나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이제 더덕을 반으로 갈라 속에 하얀 심지를 제거합니다. 이 심지는 질기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요. 심지를 제거하면 더덕의 독특한 향은 살아있으면서도 쓴맛은 순해집니다.

세제, 소금물이나 식초물을 10분 내지 15분 담가 쓴맛을 빼주세요. 더덕을 썰기 전에 찬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제 데쳐서 사용하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무침이나 볶음용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끓는 물에 2, 3분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훨씬 줄어들고 식감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주의사항입니다. 더더군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더덕의 사포닌 성분 때문에 임산부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더덕 잘 고르시고 또 맛있게 요리해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기 바랄게요.

이제부터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더덕은 무침, 볶음, 구이,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더덕의 매력을 200% 살려낸 대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더덕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더덕 무침, 고소한 더덕구이 뭐 등등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시피 더덕 무침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사랑받는 메뉴 중에 하나이죠. 재료는 더덕 300g, 고춧가루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식초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통깨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심지를 제거한 후 어슷하게 얇게 썰거나 채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더덕을 2, 3분 동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더덕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더덕무침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세요. 밥 반찬은 물론이고 술 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약간 준비해주시고요. 더더군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칼등으로 살짝 두들겨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들어요.

다음째 레시피는 고소한 더덕구이입니다. 더덕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료는 더덕 300g, 간장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후추 약간, 식용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더덕을 양념장에 20분 정도 재워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더덕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더덕의 촉촉함이 살아나요. 구운 더덕 위에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겠죠?

주력이 필요할 때 먹는 든든한 영양밥입니다. 재료로는 더덕 1개, 쌀 2컵, 표고버섯 3개, 당근 4분의 1개, 밤 4개, 대추 3개, 간장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준비해주세요.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이상 불려줍니다.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작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표고버섯, 당근, 밤도 더덕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더덕, 표고버섯, 당근, 밤을 넣어 중불에서 2, 3분 동안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2컵과 간장 한 숟가락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15분 동안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에 대추를 올려 5분간 더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더덕과 각종 영양 재료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영양밥이 될 거예요.

몸이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땅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자란 더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거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희고 단단하며 깊은 맛을 품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져도 그 시간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더덕처럼 깊은 향기를 품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옥이 쓴 소필, 고향의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향의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아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앉은 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한 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지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년 감미로운 추억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엄마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되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

흰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하에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에 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의 어느 저녁, 나는 송우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우리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앉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 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 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죽기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 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아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참외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렬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도를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도를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도를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도를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도를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너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신의 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꼰질되면 신의 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신의 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신의 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신의 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신의 물이었다. 신의 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칠 때면 신의 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신의 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신의 물은 또 이 동네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목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목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쫑개, 버덜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 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내 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요. 이렇게 시내 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의 신의 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목청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여전히 깨끗한 모습이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충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근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요는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 구강이라고 싱커 거창이라는 이런 세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이 그 경험을 갖고

0: 맡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 아주 이난잡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반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아주 말수간 이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금방 치아를 씻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직접 이쪽에 그 서쪽에서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 통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강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다면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도강중년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이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 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영양이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뒤에 하게 되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진맥하고 내 아픈 데를 어찌 그리 신통하게 딱딱 짚어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면서 여기에서 병이 벌써 절반 낫는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면 이력도 좋고 이술이 높고 40여 년간이 림상 경험이 있다는 게 의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우수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처방을 주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오래된 인후염이 있으면서 잘 떨어집니다.
0: 예.
2: 그냥 이 목이 그냥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막 안 감도던데 뭐.
0: 예.
2: 그래, 그냥 목이 또 부딪히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0: 예.
2: 그래서 약방에 약은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는 것도 잘 아예 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낫지 않게 해서 도강병원에 가서 지명기 선생님 참여하고 한 달 넘게 지 먹는 게 효과 확실히 알린다 안 나는 게.
0: 아 그래요. 예예. 예.
2: 예. 요즘에는 먹기도 편안하고 음식 넘기도 좀 편안하고 예. 잘 넘어간다 무슨 먹어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던 것도 다 내렸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2: 예. 예. 먹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겠는데, 갈 때에서 뭐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그는 이빨을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0: 이 증거물 신의 대학병이라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빠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 데가, 어, 몇 번 해가 똥 맞추니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단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빠를 했는데.
1: 아, 그렇죠. 예, 예.
0: 먹는 게 제일 빠빠도 낫다면 괜찮다면 이랬대라. 그러면서 이제, 어, 언니 그것도 방송에다 말해달라 이랬대라.
1: 아, 그렇죠. 적지 않은 네, 분들을 그렇게 치하라고 있습니다. 예.
0: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겼는데, 열 번 넘어 댕겼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 니빠 옛날 떨어진다, 때다.
1: 예.
0: 경기, 이번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 이랬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이렇게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1: 아, 그렇죠.
0: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1: 아, 리맹길 선생은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0: 예.
1: 그 흠가구강은 2층에 예.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에 흠가구강이라고 있으니까 예.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게 예. 되실 겁니다.
0: 그래, 예. 오늘은 나도 올라가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1: 어,
0: 같이 갈래요.
1: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기다.
1: 예,
3: 선생 배웠는데.
1: 예.
3: 예,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민이 안 된다.
1: 예.
3: 예, 그랬던 게 리맹길 선생님 그 중약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조만간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1: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예.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예,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어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어? 그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3: 예
1: 이사선생 예,
3: 예, 그 저 친구하고 두 분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어, 두 분의 예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일요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일요일에 가겠습니다.
1: 일요일에 두 분이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네 집사람이 예, 종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둠에 몇 년 됐는데, 예. 가장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이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창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 다음에, 계랍절도리에 해다리가 그냥 완전 아이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그리고 숨이 잘 됐잖아요.
1: 예, 심장병, 심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그냥 그 한창, 이 작은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니까 하고 다리가 예, 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작았습니다. 항상 냉해서 검정.
1: 아, 그게 순환 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어느 당해 그냥 있습니다.
1: 예.
4: 바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약은 이 며칠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예. 예.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은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그나 예.
4: 소일망 선생님 가서 예, 지금, 이게 좀, 작년에 예, 한번 봤습니다. 가서 예,
1: 소일망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예, 예.
4: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본 게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중년에.
1: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예, 예.
4: 지금 보신다니까. 저는 여기 오늘 저기 전번에 한번 또 갔댔습니다.
1: 예.
4: 보고 그래서 약을 저다가 지금 어떤 일주일날 저 먹었습니다. 약.
1: 예.
4: 그런 게 아닌 게 또 약 뭐 이 선생님 약만 다 써먹어도 금방 아깁니다.
1: 예.
4: 사실 이게 치료 안 먹거나 우리 사람 봐서 뭘 붙여줄까 하면 이게 체라비가 있죠. 진짜.
1: 예.
4: 체라비가 예, 저기 온종되는 게 아기고 그러고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하고 그다음에 예, 잠 잘 잔다.
1: 만성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약을 찍고서 여기,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병원에 지금 이렇게 효과 더 그 또 이러니까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가 약 8

0: 요즘 다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어제는 야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야 우리 먹으면 그래도 한 달씩 먹습니다 우리.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야 기본 한 몇 년 더 영 편안합니다.
1: 뭐 예.
0: 아무 일도 없고 예 그간에는 뭐 아무 발작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에 보게 되게 되면 어제는 이 반신이한 젊자 이 다른 나라 걸는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됐습니다.
1: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저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에 찾았습니다. 예, 예. 예
0: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나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약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지금 핵이 와서 병원에 조언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춤이 흘러가지고.
1: 아, 예.
3: 피가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춤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 꺼져 그런 이렇게 80을 올라가면.
1: 예.
3: 그래 병원에 조언하고 나왔는데 계속 춤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세 없이 흘리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1: 언어 중추마비 신경 중추마비가 돼서 그런가
3: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선생님이 7월 이제 한번 받았는데 지금 이 그 춤이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가 좀 많이 나서
1: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3: 예, 머리가 예.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서져서 예,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1: 예.
3: 친구로 친구들도 하면 지금 동약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지는 않는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연히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1: 네. 절만 선생님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절풍에도 치료한가?
1: 백절풍의 책임형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절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책임형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 달라고.
1: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네, 책임형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터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다방병원에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가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1: 예.
4: 뇌경색을 좀 약도 써봤습니다.
1: 예.
4: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났다가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근데 이 지금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1: 예.
4: 근데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알긴다. 정신도 나고 어지럽 나면 어지럽도 난다면 막 돌아가면 이렇게 이렇고 그 다음에 예, 머리가 아파서 예,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종종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런 게
1: 예.
4: 지금 이 증상과 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 절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돼가지고서 예. 혈압약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먹고 해야 됐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먹어도 영 혈압이 다섯 대 해봤는데 영 괜찮습니다.
1: 예. 큰 해결이죠. 예.
4: 예. 예. 이러니까 나의 이 효과 좋을 때, 이 아플 때 같으면 정말 귀찮지 않나요?
1: 귀찮지요. 세상에. 예. 예. 예.
4: 근데 이렇게 영 효과가 나고 영 좋으니까 나의 이 나을 때 가서 좀 치료받다고 오늘에 지금 가려고 그랬다.
1: 절만 선생 찾는 계기에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아니.

0: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은 저희만 새님 버린 보이는.
2: 아, 예. 이사를 떠나다니며, 예. 가석이 그렇게 버리는
1: 게. 우리 나도 버리고, 내 처음에는 내 위 아파서 보았는데, 위 지금은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2: 아, 그렇죠.
1: 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만 먹던 게 요즘에 밥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약속이 중요한 게 특별합니다. 어느 약보다.
2: 그렇죠.
1: 신발도 제발 딱딱하니까, 그런 병이 그놈을 딱딱 짚어낸단 말이거든요.
2: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피부합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도 않지, 용서해봐요. 예. 그래서 내 냄새 너무 났으니까 우리 오빠도 또 위가 나빠서 저번에 데리고 중풍후유증도 있고 위도 나빠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약을 써서 요즘에는 중풍후유증은 어느 장애가 있고 말을 바르면 무슨 말 하는지 얼버무리지 모르고 그다음 수정 삶아서 밥을 저절로 못 떠납서
2: 큰일이죠.
1: 그래서요. 예. 마땅체인데 그냥 부추 없으면 우리 삼촌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서 내가 할 땐 부추 받아야 내려갑니다.
2: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1: 예. 예. 그래 혈압조절 이제 사나 항상 그걸 그다음에 골이 아프다는지 무슨 뭔가 골이 띠하다는지 만나 그러던 게 이 젊은 선생님이 저녁을 어떤 5번 거의 다 썼습니다.
2: 예.
1: 이 요즘에 수족 살수 어느 장애가 이러서 말이 영똑똑하게 잘합니다.
2: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중풍후유증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게 예.
1: 혈압이 혈압 소리로 치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혈압량 한 달 수간 시간씩 놓고 사산 지금부터 이 성격도 쓴다면 혈압 소리로 잘 돼서 별로 그냥 미술 한번 대고 정사야 돼. 혈압량은 좀 떼겠답니다.
2: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예.
1: 정말 놀랄 희석입니다. 예.
2: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지금 나스만 먹었는데 한 두 번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단다.
2: 예, 그래라 하셔. 예.
1: 한 두 번 더 오라.
2: 만성질병에 속하고 중풍후유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전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섯 명
1: 따라.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 나빠서 뭐니 가야 되고. 니 용서한다 지금.
2: 그래요? 예.
1: 니네 못 잡수라. 땅을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 김치라고서 막 잡수고.
2: 그렇죠. 이게 흠가구가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할 정도로서 지금 위신이 있습니다.
1: 치료도 사람 그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줄 압니다.
2: 예, 구강 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1: 왕중이 원에서 뭐 지하
2: 치과병원은 아주 특수합니다.
1: 치과 좀 유명한데 이번에 내 많이 소화하자 그러면.
2: 그렇게 하세요.
1: 나쁜 게 영 많습니다.
2: 한 분이 오시게 되면 두 분 데리고 두 분이 오면 세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오빠 이 빠르게 말 너요 고생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치료했답니다.
2: 예, 잘했습니다.
1: 예. 오늘도 가겠습니다.
2: 예. 네, 하세요.
0: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절만 선생의 로코훈다 연애하며 저는 중풍후유증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2: 아, 그래요?
3: 협약의 친구의 그래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제 계절이 바깥 그런데 오름지 나고 해라 저절이 저절 알겠어. 예. 전번 원래 날에 가서 천약 제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나서.
2: 그래요? 예,
3: 그래. 오늘은 또 가자 우선 내 지금 이래 전화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2: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오선까지 됩니다. 예.
3: 예.
2: 찾아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게 움직일 때는 영 아파서 예, 죽을 지경인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2: 예.
4: 그래서 예, 임영길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서서 예,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그런 움직이지 않습니다.
2: 예.
4: 예. 예,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쓰겁던 게 이렇고 예, 지금 예, 음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2: 예.
4: 예,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도 있지만 단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 대 아픈 것 같더랍니다.
2: 그렇죠. 간단상처럼 말 있습니다. 예.
4: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랑이 키우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바쁘고 돌아 누울 때
2: 예.
4: 예. 어떤 때는 그게 전무지에서 땅스 걸

0: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승산도 지금 많이 나섰어요. 지금 저녁에 돌아누울 땐 일 없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0: 과도 예, 잘 되고, 예. 그냥 석골이 아팠는데 석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아, 약이

0: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책임이며 원장선생 찾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촌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중의원에서 피부과 조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수감에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최기명 주임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점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목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년 2층에 와서 최기명 원장선생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호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호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네.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년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마는 조약에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염이 있는 분들, 견주 어깨가 아픈 분들, 왕출절하면 손목, 발목 이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신경관을 통해서 하시니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하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요충한번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게 되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끼면서 그런데 홀론다면은 걸어보게 되면 벌써 무릎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순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다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요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이 손을 저어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바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관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친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모태동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오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무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의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무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보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동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준의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이 군단이나 육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포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보태동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보태동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루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주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렐의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터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4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덕도 팽독회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회는 루산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산관은 점령을 했지만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2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팽덕회가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1개 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반교로 질러 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모태똥은 통쾌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반교가 루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30리쯤 됩니다. 30리라. 돌아가려면은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질러 갈 수가 있을 거요.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회는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리었다. 이번 루상관 전투에서 13톤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산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0: 군판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똥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일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우면은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래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의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춘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죽어 걸어가는 귀조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 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 어서 걸어요.

0: 도착하면 표기해 줄 테니.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보루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태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동지, 한복은 빨개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홍군 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앞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앞편이 타자 담배꼭지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앞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참 재밌다니까. 귀주병사들을 총을 빼는 건 괜찮은데 앞편 담뱃대를 뺐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앞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2: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앞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앞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2: 밥 먹으면 더 비웁시다. 밥 먹어. 예? 아,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앞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2: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부루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3: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앞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걸 봤지만 앞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앞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3: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앞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앞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태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변 생태문예 동호회 회원들이 창작한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씨의 수필 부모님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모님 마음, 김성옥. 저번 주에 친구 명희가 들려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너무 감동이다. 60년대 말 나는 옛 조상들이 여름에 자주 터지는 산골 물을 피하느라고 강가에서 약 70여 미터 높은 바위돌 위에 집을 지어 별명이 닭덩떼인 동네에서 살았다. 이 동네는 여름에 물 피난은 없었지만 대신 우물을 팔 수 없어 겨울에 강가에 물을 키는 것이 장난 아니었다. 더욱이 지게로 물을 기르며 흘려 얼어붙은 그 빙판 언덕길이 너무 위험해 집집마다 부엌에 재를 뿌려놓는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여 가니 내가 물을 많이 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걱정되어 빙판길엔 뜨거운 재를 뿌려야 효과가 좋다며 아침이면 아버지가 먼저 부엌에 내려가 선풍구를 돌려 불을 떼고 뒤이어 엄마가 불덩이 섞인 재를 소래에 담아 뿌리곤 했다. 그해 대설 이튿날 온 밤 눈이 내렸다. 엄마가 더 일찍이 키에 재를 담아들고 허리 굽혀 뒷걸음하는 중 그만 빙판길에 발이 삐끗하며 넘어간 거지 언덕길 아래까지 굴렀다. 그날 밤 엄마는 신음소리를 하며 잠을 설치였음에도 이튿날 좀 움직일 수 있다며 여전히 부엌에 재를 뿌리러 나가셨다. 한 해 두 해 연세가 드시니 허리병이 도졌다. 별의별 연고를 다 바르고 파스도 붙이고 뜸도 뜨고 침도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노인협회에서 조직한 집채 춤에도 중도에 퇴출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행일을 짚고 다니셨다. 지금도 거리에서 허리 굽은 어르신만 보면 엄마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온다. 다음으로 명희 아버지 이야기다. 70년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명희가 작은 나무다리 건너 있는 향진 기업에 출근하며 오빠네 집에 조숙했다. 그해 대설날도 주말이었다. 명희가 친구들과 모여 놀고 이튿날 출근 때문에 밤늦게 오빠네 집으로 가려 하니 같이 놀던 친구들 셋이 밖에 눈도 내린다며 데이트할 겸 명희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아뿔싸 직장 주임인 명희가 열쇠를 쥐고 오며 언제 떨고 왔는지 오빠네 집에 도착한 이유 없다. 어떡하지? 내일 공장문을 열어야 하는데. 걱정은 태산 같으나 눈이 하얗게 깔리고 또 열쇠를 어디에 떨고 왔는지도 모르니 찾을 방법이 없었다. 명희는 밤도 늦었고 하여 친구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아침에 명희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신새벽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자기를 마주하고 서 있는 분은 한 손인 키를 다른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든 아버지이시다.
1: 아버지, 이춘식.

간을 오냐, 들어가자. 네가 잃은 열쇠 여기 있다. 네? 정말요? 그러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경비 아저씨하고 자물통을 부수려고 망치를 찾으려던 명희가 오한이 봉봉해 연속 물음표에다. 아버지가 내 열쇠 잃은 건 어떻게 알고 또 열쇠는 어떻게 찾았는지요. 아버지가 김이 물물 나는 털모자를 벗으며 하신 말씀이 더욱 감동이었다. 어쩌냐 같이 놀던 한 친구가 그 길로 명희 아버지 집에 가 딸이 길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단다. 세상에 부모 마음 가엾다고 명희 아버지 속이 안 달아났다. 시간은 밤 11시로 길에 눈만 없어도 당장 선전등을 켜고 찾으러 가겠건만 온 밤 걱정하다 끝내 동이 트기 전에 입김을 홀홀 불며 기와 빗자루를 들고 딸이 다녀간 눈길을 스럭스럭 쓸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자기 집 뒤란도 아니고 또 정확한 자리도 모르고 거기에다 60 넘은 노인이 이렇게 꼭두새벽에 나선다는 것은 실로 친부모 아니고는 못한다. 동북겨울의 새벽바람은 칼날 같아. 허나 그는 딸의 출근 시간을 맞추느라 홀이 한 푼 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부지런히 채찍질했다. 명희 아버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내돋았다. 허나 그는 땀을 닦을 사이도 없이 낱낱이 쓸어갔는데 드디어 그 정성이 빛을 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앗, 빗자루에 열쇠가 쓸려나왔다. 열쇠다, 열쇠. 명희 아빠는 너무 기뻐 마치 누가 빼앗기나 하듯 열쇠에 묻은 눈도 털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셨던 것이다. 야, 아버지. 구구절절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명희의 두 눈에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우리 아버지 최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편단심 민들레 정신으로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는 세상에 돌도 없는 부모님 참사랑이고 눈같이 티없이 새하얀 친부모님의 마음이다. 빙판 언덕길에 넘어지면서 재를 쳐주는 엄마. 겨울 새벽부터 빗자루로 눈을 쓸어가며 딸의 열쇠를 찾아주는 아버지. 이런 부모님 사랑 안고 살아온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저 세상 끝까지 소소리친다. 대설을 맞으며 꿈결에서도 보고 싶은 사랑스런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도 눈이 내렸죠. 편히 고이고이 잠드세요. 두 손 모아 명복을 빌고 빕니다.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식의 안전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미끄러운 눈 위에 재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어머니, 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눈길을 쓸며 고생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부각하면서 이 세상 둘도 없는 부모님의 진한 자식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남옥란 씨의 수필 약 주고 병 주는 인생 철학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약 주고 병 주는 인생 철학 남옥란. 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치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 약이 어떤 것이며 그 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바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면 약사는 작은 봉지에 알약을 하나 둘 담아준다. 그 알약은 희고 통굴며 마치 모든 고통을 삼켜버릴 것 같은 순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약이 입안에서 녹을 때 느껴지는 쓴맛은 마치 인생의 쓰디쓴 진리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우리는 그 쓴맛을 참고 삼켜야만 한다. 그래야 몸이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때로는 치유의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병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친구가 내게 건넨 한마디 위로는 마치 오랜 감기에 시달리던 내게 처방받은 해열제와 같았다. 그 말의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어딘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던 마음의 열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마치 잘못 복용한 약이 독이 되어 몸속을 휘저어 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독이 될지 모른 채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약과 병의 원리는 적용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약을 준다. 때로는 그 약이 너무 써서 자식이 토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이 너무 강해서 자식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약을 건넬 뿐이다.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약도 있다. 그것은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 이해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운함이나 아픔이라는 이름의 병이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복잡한 약 처방은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약은 특히나 특별하다. 사랑의 말은 마치 달콤한 시럽처럼

사람처럼 목이 아플 때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남는 쓴맛은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도 한다. 그것은 마치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약물처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별 후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환자와도 같다. 습관처럼 그리워지고 금단 증상처럼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약이 언제쯤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약과 병을 주고받는다. 동료의 한마디 격려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진통제가 되기도 하고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가 직장인의 마음에 난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려 노력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병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 현대적 약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약과 병을 무분별하게 배포한다. 어떤 것은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은 분노를 유발한다. 우리는 그 수많은 처방전들 사이에서 무엇을 복용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 여성에게는 칭찬이 될 말이 다른 여성에게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체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여 약을 처방하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완벽한 처방전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약과 병의 경계에서 실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과연 약이었는지 병이었는지 되돌아본다. 그 친구에게 한 그 말은 치유가 되었을까 상처가 되었을까, 그 부모님께 드린 그 행동은 위안이 되었을까 실망이 되었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준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목격한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이 주는 것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다.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말은 결국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와 상처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욱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약일 테니까.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려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모든 병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의 묘미는 바로 이 복잡한 화학 반응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네, 작자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방에게 유익하고 약이 되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 리헤란 시의 소필 꽃을 바라보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리헤란. 4월이 되어 꽃들이 하루 다르게 활짝 피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비네로를 돌아가며 꽃을 바라본다. 콩알 같은 꽃몽오리가 입을 해에 벌리고 웃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다닥다닥 꽃 웃음을 내건다. 화사하게 웃는 모습에 내 넋이 다 날아갈 지경이다. 어쩜 이리도 이쁠 수가 있을까. 나는 오불꼬불한 비네로가 너무 아름다워 그 구빈돌이마다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대, 벚꽃만, 자연만, 해당만, 삼과수 등 각 구빈돌이에서 어여쁜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맞아주는 꽃을 보며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름만 들어도 5km 좌우 되는 비네로 동단에 얼마나 많은 구빈돌이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특색이 없는 구빈돌이나 꽃들이 중복된 곳은 따로 이름을 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시간에 따라 꽃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아침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또 노을 질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돌 때도 있다. 햇빛에 따라서 바다의 색깔도 달라지고 꽃이 피고 지는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벚꽃만이라고 지어준 이 자리에는 연분홍 벚꽃 세 그루와 흰색 벚꽃 두 그루가 조용히 서 있다. 조용히 서 있다는 건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면 누구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련 본지방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엄청난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대련에서 30년을 산 나도 몇 년 전에야 발견했고 이 부근에서 오래 산 친구들도 내가 말해서야 알았으니 말이다. 꽃나무는 꽃이 필 때 봐야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꽃은 며칠 만에 절정에 달하고 또 며칠 만에 사라지기에 꽃이 필 때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른다. 꽃이 활짝 필 때는 화산 등불을 활짝 켜고 하나 둘 셋 하며 와 하고 일제 소리치는 듯하라. 사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것이다. 이렇게 자

활짝 피어난 것 같다. 아무 걱정도 아무 부러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한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까. 저렇게 마음껏 피어난 적이 있었을까. 저렇게 절제 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 꽃을 바라보느라면 나는 부러웠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어느새 부리워놓고 나도 함께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는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부리워놓고 마음의 꽃을 채우며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나에게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주는 꽃은 그렇게 말없는 많은 말로 나를 다독여주고 위안해주며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 많은 꼬불꼬불한 구빈돌이에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불꼬불 인생의 길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폈던지 안 폈던지 혹은 필 것인지 피지 못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는 길에 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비네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뻤던 것은 아니었다. 원예사들이 해마다 전지를 하고 나무를 심으며 가꾸었기에 오늘처럼 구석구석 아름다운 길로 된 것이다. 나의 삶도 이렇게 가꾸어 가리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어디 있으리. 꽃나무를 하나하나 심어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꽃동산으로 튀어가는 것이 아닐까. 굽이굽이 인생의 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오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면 다 순간이지만 오늘을 꽃피우면 내일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작자는 봄을 맞아 탐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비록 순간이지만 짧은 기간 활짝 피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꽃처럼 자신도 인생길에서 마음의 꽃을 채우고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하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짧은 인생길이라도 꽃길만 걷길 기원할게요.

이어 리설매 씨의 수필 외할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외할머니 리설매. 나에겐 소중한 그림 한 점이 있다. 그림 속에는 지난 세기 50년대 농촌에서 할머니가 큰 가마에 소 염을 끓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할머니 모습 같아서 그 그림을 애지중지하고 있다. 이 그림을 추억의 징표라면서 화가인 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내 방에 걸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늘 쳐다보면서 파란 많은 나의 동년 시절을 추억하곤 한다. 그림 속의 부엌을 보니 마치 시골에 있는 나의 외갓집 부엌과 같다. 외갓집 부엌은 황토로 매질을 했는데 가마가 끓기 시작하면 가마 뚜껑 사이로 더운 물이 흘러내려 늘 황토 가마목에 가는 골이 생기어 외할머니는 늘 황토 한 줌을 쥐고 돌아와 물에 이겨 매질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나는 엄마를 따라 시골에 있는 외갓집으로 놀러갔는데 부엌에서 소염물을 끓이던 외할머니가 검정 고무신을 끌고 반색하며 뛰어나오셔서 나를 부담고 내 얼굴에 땡볕에 탄 터실터실한 볼을 비볐는데 당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다. 외할머니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냄새가 싫었고 못 사는 외갓집이 싫었으며 소똥 냄새나는 집도 싫었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이면 질척거리는 마당가에 닭들이 회를 치며 똥을 싸고 변소옆 외양간에서 나는 시큼한 소똥 냄새가 싫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 덕에 집도 깔끔하고 식구들이 옷도 잘 입고 걱정 없이 살았던지라 내 눈에는 외갓집이 너무 초라했다. 외할머니는 풋강냉이를 뜯어와 도시에선 볼 수 없는 거라며 샛노랗게 삶아서 젓가락에 꽂아 나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건네주었건만 내가 외할머니의 마디진 시커먼 손이 싫어 받지 않으니 외할머니는 섭섭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의 외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이 들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 내가 13살 되던 해 엄마가 아무 예고 없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야 엄마 품이 그리워 그렇게 싫어하던 외할머니한테 정을 주면서 우리 집에 오시길 손꼽아 기다렸다. 외할머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땀벌창이 되어 된장이랑 얼마 전에 뜯은 남새랑 싸이고 오셨다. 허름한 바지에 늘어난 코신 신고 나를 먼저 앞세운 죄책감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죄인 마냥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눈물겨웠다. 아버진 새 옷 한 벌에 새 코신까지 장만해 드렸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사드린 새 옷을 입은 모습, 새 코신 신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 2년 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림종 유언으로 우리 아버지가 장만해 준 새 옷을 입혀달라 했단다. 저승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면 너 신랑이 해준 거라고 자랑을 하련단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세월이 흘러 나도 외할머니가 되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손녀를 얼마나 꼭 안아주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쌀쌀하게 곁을 앉은 나한테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을 텐데 조금도 티내지 않으셨던 외할머니. 딸을 앞세운 죄책감에서 벗어 못나고 한평생 낙도 없이 고생만 하시다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련만 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자책

밤에 때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류수 같은 세월 속에서 내 인생도 소산해지는 해처럼 저물어가고 나도 남은 요생을 건강하게 살다 소풍 가듯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외할머니를 찾아 철없던 외손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다.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외할머니 생전에 쌀쌀하게 대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 무린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서 부는 바람, 마음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권이 우를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여름나비야를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추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0: 떠나온 고향 송아지 친구 기다리는 고향 진달래 필 때 고향으로 가자 꽃구물 안고 고향으로 가자
1: 북경 시간으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0: 이런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육, 당귀, 천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CAMP 더불어 최신의료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CAMP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 계획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때 등란이 듣지 마시고 한각에 498원인데요. 지금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합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나오면서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곰팥체 이상이 있거나 그의 소화공동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최신으로 복용하시고 특히 곰팥의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많이 흡인력이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말 없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데요. 이 정도 우대정책은 한각에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눈에 이상이 생기고 안과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같은 어려운 금지가 안과질병이 이름을 가졌거나 안과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보약해 보이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혹은 점점 시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실명에 가깝게끔 어두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필요한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한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이 정도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눈을 구하는 게 전반 생애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한동안 지나가게 되면 어두워지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병하게 되는데 겉에 인공 징티는 바깥이었지만 해도 속으로부터 나는 모든 안과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백내장이 제 차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0: 적히는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속으로 또 겉으로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눈은 밑에 가지 않고 또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불패 위치에서 눈을 구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이번에 우대할도에 사오니까 12각에 12각 절반값입니다. 290원 사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임 박사도 좀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반년 넘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0: 잘 쓰셨네요. 예, 반년. 네.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한 분들도 반년 이상 쓴 분들은 이력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
2: 네, 예, 써보니까 확실히 네, 이거 쓰면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약, 여기까지 약 원래 다른 거 먹었는데 하나하나 다 버렸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자꾸만 예, 원래는 예, 머리가 어떻게 어지럽네, 예, 정신이 나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불꽃이 확 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게 전기 소리가 확 나고, 예. 항상 그래도 기억력이라는 게 내 그 상실돼가지고, 그래서 물건 가지다 갖다도 깜빡이도 먹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서 이런 증서가 완전히 반전시가 나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예.
2: 그리고 이게 손발이가 예, 항상 확 저리고 있죠.
0: 예.
2: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와는 뭐 침을 쏙쏙 치고 나는 것 전제
0: 신경말초염입니다.
2: 예, 이런 감각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완전히 잃었고 그리고 몸이 심장을 해서 내재입니다. 자꾸 막 가끔 가다가 예, 허리 놀라고 밤잠이 내 못잠에도 꿈이 재입니다. 꿈이 많고 허리 놀라고 가장 그랬습니다. 네.
0: 예.
2: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런 정서도 완전히 나사됐습니다, 지금. 네.
0: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고 지금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 추진 항목에 속하게 돼 국가행위에 속하니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예, 항상 내 차갖고, 예, 이래는 게 이것도 지금 이렇고, 이때는 네, 이 약을 한 가지 약 써가지고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됐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종합적으로 해결받는 거죠.
2: 네. 예. 야, 내게 확실히 이 약은 진짜 이게 정말 좋은 이 약이라고 생각. 내가 이거 이때까지 약은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약은 내 철감 써봤네.
0: 예.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올해 그냥 쓰려고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가격이 또 이제 이상된다 하니까나. 그러기 전에 오늘은 전 15개 더 배달받으시지 마세요.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늘 있는 거 아닙니다. 15개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200원 저하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예.
2: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제 천희 박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천희 박사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투입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CAMP 기술이 인류 한 명을 지금 100세 시대 하지만 해도 154까지 갈 수 있는 그 바로 길잡이가 바로 천희 박사 CAMP 기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체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젊음으로 돌아가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우리 집에 들어가자면 미마를 딱, 딱딱딱 누르게 되며 금방 문이 삐쩍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간 지금 이런 거에서 많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데 가게 되면 뭐,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죽음이 줄어들거나 뭐 제거됐나 이런 물론 이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해도 사람이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보통 거저 허망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과학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넬레 팔로 한통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8, 90세가 20, 30대처럼 씩씩해진다는 거 이거 말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헤이커지 산물이다. 헤이커지라는 것은 인류가 지금 과학 수평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이 관을 넘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다.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천희 박사, 저는

0: 7번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어제서 비도 부 비자에 안 좋아해요. 항상 소화가 안 되고, 고기만 먹으면 설사했단 말인데.
1: 아, 비가 네. 허합니다.
0: 이거 쓴다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고기 먹고 설사 안 한다, 좀, 이거 씁니까?
1: 어, 그렇죠. 예, 예. 네. 종합으로 해결했습니다. 예, 예.
0: 이리고 혈압 높아서 운전되지 않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혈압이 운전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 어지럽지 않아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예, 예.
0: 이리고 불면증이 돼. 잠을 잘 못 자. 어디다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자는데 이것은 또 잠이 더 잘 옵니다. 예.
1: 아, 그렇죠.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잠이 잘 옵니다. 예.
0: 예. 혈질 높은데 혈질도 정상이 되고 지방간이 있는 게 지방간이 없을 때입니까?
1: 그렇죠. 특히 주, 예. 말씀하세요.
0: 이 약도 맥이 나면, 이제는 맥이 없어.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는 자꾸 맥이 없어. 어제 맥이 나루나기. 근데 이것은 맥이 나, 우선 활동도 하고, 우선 이건 좋습니다.
1: 운동 에너지 보충제라고 충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대지만 풀어 드시게도 식전에 드십니다. 그러게 되면 만벌 걸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0: 노벨상 받은 약에서만 다릅니다.
1: 그렇죠.
0: 예. 효과 보는, 이번에 활동 좋고, 어제, 오늘까지라니, 15권 쏴서 쓰고, 예. 하나 물어볼 거는 세신이로 저희 형님이 혈압도 높고 항상 맥이었고 전립선이 돼야 되고 그랬는데 이 약은 어떻겠습니까?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어서 남성들이 비뇨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콩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심장 공능의 약화, 골격통, 귀에서 소리 나거나 소변이 불편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형님 분께서 이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할 적에는 기타 콩팥이 점차적으로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빨리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밤에 다섯 번 일어나던 게 한두 번 일어나고 끝이더라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0: 예, 이제 방송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자자 다음에 지금 그래 저는 전혀 봤어요. 저희 형님 최신이로.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건과 중약제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세신기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4: 예, 오전 쓴지도 한 오전 넉 달 된다.
1: 예.
4: 그러니까 예, 허리 다리가 시크고 내리 저림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릎이 막 시려들면 얼어들면 예. 어렸을 때가 더 아프대.
1: 그렇죠. 모든 한기가 내 관절, 내 무릎에 모여드는 감 느끼게 돼 있죠.
4: 예. 그런 게 지금 이 세신이라서 쓴 후부터는 이 무릎이가 지금 따스한 감은 안다.
1: 그렇죠. 한습을 몰아내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육종용 바지텐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발두에 발목이 그냥 또 딱 이렇게 아프지. 그 다음에 이게 아프니까 그런 걸 끼도 영 불편하고. 그 다음 발바닥이 뭐 두껍지 않은 게 그냥 뒤진 것 같은
1: 감각이. 그렇죠.
4: 이렇든 게. 그 다음에 이게 발바닥이라나 이 혈액순환이 잘 돼.
1: 신경말 척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발바닥이 헤맨대든 같은 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참 불편하고.

0: 거 아니야?
1: 예, 그렇죠. 그게 큰 일이죠.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을 또 샀지. 그런 게 지금 뭐 이전에 다섯 번씩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게 지금 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잠도 잘 잔다. 잠 먹어서 푹 잔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심장들이 아주 편안합니다. 심장이 편안할까 심장 박동이 70~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가니까 예. 아 그리 힘든 줄 모르겠다. 숨이 찬 줄도 모르고 예. 침침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혈압도 예. 제 자리 지금 온정됐습니다. 혈압이 지금 145, 138 아래 이렇게
1: 나온 정상입니다. 예예예. 예. 나온 정상 리상적인 그러니까 해답.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아예 아프고 아주 머리가 맑고 예. 이러니까 뭐 몸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예. 무슨 자꾸만 일하기 쉽고 예. 나가서 운동하기 쉽고
1: 움직이기 쉽고 그렇죠. 예. 움직여야 됩니다. 예. 예.
0: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예, 기분이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 밥 먹어도 소화가 쑥쑥 잘 되지. 비장도 이전에 공냉하고 그러던 게 그 부위가 자꾸 아프던 게 비장도 아프지 않고 예. 이러니까 그 다음 간도 또 좋아지고 아 그런 게 또 눈도 아주 이전에 눈이 가서 지집을 하고 눈이 가서 그럴 텐데 예, 지금 눈도 잘 보인다 이전보다.
1: 바로 그렇죠. 예, 예. 콤팥이 좋아지면 따라서 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간이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고 콤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눈에 좋은 영양 대사를 유지하는 데 귀해져. 예.
0: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아픈 고통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 세신 1호가 참으로 정말 웃음 가는 약입니다. 나에게는 있어서 예.
1: 선택이 너무 잘 된 거죠.
0: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저는 늘 쓰겠습니다. 예. 들어오지 않고.
1: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예.
0: 그렇죠.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좋은 약을 얄선해줘서, 예.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녹혈증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를 내가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노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과정에서 콤팥이 먼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소변 제대로 보는데 우리 보통 그 진맥을 하는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이 검사 가운데서 기본으로 콤팥 공능이 미약해진다는 진맥 회복에 되면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콤팥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열선 때문에 남성들 가운데서는 소변의 문제 그리고 전열선의 문제를 인해 가지고 따라서 콤팥이 허해지니까 고혈격도 따라서 신주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콤팥이 또 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콤팥이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콤팥 공능이 약화가 모든 공능이 저하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게 되면 심장 본 그 공능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은 그 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제대로 그 위 동맥을 수축이완 이걸 하자하게 되면 여기에 위 동맥에 피가 충분하게 가야 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콤팥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처방에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이거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제가 된 전동환이라는 이걸 나으러 듭니다. 다시 한번에 돌아와서 또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번쩍 나고 모든 어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콤팥이 양을 도와주고 그 조혈 공동을 도와줘.

0: 주고 강과 콤팥을 든든하게 하고 비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시풀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가슴 많이 두근거리던 게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생기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유박산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당뇨 있으면서 한 2년 전에 노골 들어왔다 갔다 맞은다.
0: 예, 당뇨가 못한 일이 없죠.
2: 예, 예. 예. 그래갖고 그 후에는 그냥 입에서 숨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는 거 모르고.
0: 어.
2: 그때는 얼굴이 푸들푸들거리고 눈도 푸들푸들거리고 예. 어제 영 입도 영 별라야 하고 이래 그냥 이 안공하는 그러만 여가졌다.
0: 어, 무서워서 어느 순간에 무서웠어. 예. 그렇죠.
2: 그랬던 게 이 천이 박사 쓰고서 지금 이 뭐 춤이 나오거나 얼굴이 푸들거리거나 눈이 푸들거리거나 하나도 일 없습니다.
0: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또 심장과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걸 쓰게 되면 심장 치부치를 해야 된다는 분이 심장 치부치를 해야 해서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60몇 차 7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누이에 10년 앉았던 게 그거 일군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2: 예. 어쨌든 그래 왜 이 심장도 예, 심률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고르지 않아가지고 예. 어떤 때는 한 90으로 올라갔다도 어떤 때는 또 예, 40으로 내려가고
0: 안 되네. 40까지 내려가면 그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예.
2: 심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심률도 고르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얼굴이랑 붙들거리면서
0: 얼굴 붙들거린다는 게 그 무섭죠. 예, 경련은 이렇게 있는 건데
2: 그랬던 게 그게 이렇지 얼마나 좋은데
0: 큰 해결이죠. 예.
2: 오늘 15가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천희 박사는 15가게 18가게를 드리고 원가 498원으로 주게 되었으니까 빨리 이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 이제처럼 이미 중풍까지 왔다 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증조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자기를 구하는 좋은 길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예. 잘 선택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로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CAMP 이슬이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한 명을 150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 이렇게 하는 데는 모두 충분한 림상 이런 근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심 놓고 방영하시면 됩니다. 북경협파병원을 비롯해서 300집이 산자병원이 10년 림상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하면 여기 북경협파병원이라면 해방군 산림협병원이라면 다 알아두는 병원이 아니겠어. 300집 이런 300집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제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8,90세가 20, 30대처럼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 했기 때문에 주약에 우리가 젊어지는 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됩니다. 이 모든 혈액이 모든 영양을 싣고 노폐물을 싣고 부려버리고 새로운 영양을 싣고 각 기관에 전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구가 발전한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자면 교통부터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이 교통은 바로 뭐인가 하면 우리 이 혈관입니다. 심장과 혈관인데 이 혈관이 좋아야만이 어느 부분에 영양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다 더 많이 부르고 거기에 노폐물이 있다면 그것이 있고 또 콤팥을 통해서 재배출해 주게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염견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염견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0: 감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복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후교에는 초가집 세체와 루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시체로 빼고 가였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가마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2: 주병이로군.
0: 모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 상처는 좀 어때요?
3: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장섰던 모양이군. 그렇지?
0: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래가 다정하게 물었다.
2: 버릇이란 말이야.
0: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4: 오늘 아침 오른 다리가 총에 맞아 모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것을 불려왔는데도 한사고 들것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것에 올랐지요.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2: 적들의 반격이 그쳐는 듯한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0: 주병이 눈을 흘기야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앞현 쉰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겨눈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내몰았다. 다행히 홍군 특등 사수가 적의 지휘관만 골라 쏘아눕힌 덕분에 손쉽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호위병은 흥분해서 산 아래 웅덩이를 가리키었다.
4: 저기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던 자식이 지금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0: 그 손가락 방향을 따라 내려다보니 웅덩이에 정말 웬 뚱뚱한 놈 하나가 사지를 쫙 벌리고 너부러져 있었다. 들 것이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주병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꾸만 주울래 쪽을 힐끔거리었다. 주울래가 눈치를 채고 다가갔다.
2: 주부주석 동지, 지난번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더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0: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은 들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 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조당은 모태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모태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졸레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러기가 떼를 지어 기룩기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달은 차가운데 말바꿉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같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처량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백이 살아있는 시입니다. 졸레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 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모태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에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군장님, 지킬지 퇴격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이 죽일 놈들.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가치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다루듯 한단 말입니다. 왕가리는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제국주의라면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다.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까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몰려서 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나? 그러야 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0: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설악이 귀향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늘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향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지금 귀향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공상군의 손에서 준이와 같은 옛꽃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만약 자네들의 준이를 공격하려 한다면 물자는 내가 대주겠어. 이건 홍군이 처음으로 준이를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얼마 뒤 홍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자 왕가렬도 준이를 되찾았다. 그런데 홍군이 다시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진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홍군이 이번에 또 준이로 쳐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곱 개 탄으로 홍군을 막는다는 건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그렇다고 겨우 남은 지역마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말이야. 왕가렐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이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설악이 보내기로 한 증원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설악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원부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갑자기 설악이 전하를 걸어와 오기위가 두 개 살을 거느리고 준이 남쪽에 있는 중장포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다. 왕가렐은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송수화기를 들고는 연신사의를 표하였다.
1: 군장님,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0: 백사장도 힘이 났다. 갑자기 성 북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더니 마치 성 밑까지 쳐들어온 듯 점점 가깝게 들리었다. 왕가렐은 금세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었다.
1: 동생, 자네는 군대를 돌려서 이 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유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0: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송동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중장포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들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됐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사리로 몹시 늙고 지쳐 보이었다. 주왕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가렐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1: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0: 왕가렐은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1: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0: 공을 세워? 오기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1: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0: 왕가렐은 루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0: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지금 주훈은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왕가래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왕가리는 오기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렬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비는 걱정이 크갔다. 오기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공산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해 오지. 네, 알겠습니다. 오기위는 참모에 뒷꼭지에 대고 광동 사투리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네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그 말 한마디면 참모가 상관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터이었다. 오기위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지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규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였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제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개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비는 다시 이종인 백숭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했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탄만 남게 되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관발

0: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길태중 이문진부의 숙충량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숙충량 원장 놓고 본다 할 때 예, 국가급 맥노동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중화중의약학회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임상경험이 35년이나 됩니다. 중의 서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해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게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료법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에 준악한 말이죠. 혈위주사료법 등등을 갖췄는데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자기가 익숙히 자극한 이런 기술을 말죠. 영활하게 사용하면서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는 이분이 중약 탕제하고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주근통이랍니다.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소보짐, 대상포진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타서 여러분들하고 중노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완고성 말이죠. 요트위통이라는데 허리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0: 네.
1: 우리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서 이러한 말이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국에 보게 되면 상당한 수량입니다. 대략 보게 되면 6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말이죠.

0: 늘상 볼 수 있는 증상은 놓고 본다 할 때 허리다리가 말이죠. 시큼시큼해 나고 바늘로 쏙쏙 찌는 것이 아파날 때도 있고 항상 말이죠. 사지가 꿋꿋해 나고 마비되고 절해 나고 냉해지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말이죠. 다리를 말이죠. 펴거나 굽히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요즘처럼 상복철에 들어서면서 자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날씨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다리는 말이죠. 청기해보라 합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를. 그러니까 오늘 비 온다 하게 되면 어제나 그저께부터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1: 살살 아파나죠.
0: 아파난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기에 말이죠. 이게 날씨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관절이가 냉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산산해지면서 아프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우리 숙청량 원장님이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중약 탕제하고 경근진구료법이라든가 칼침 쇼돈도 합니다. 칼침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점적주사라든가 결합합니다. 이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 중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중노는 단계에 완고성 요투이퉁이가 많이 발생하는가.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깐주진 선주구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중의학설에서 장상학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상학설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자골신경통으로 앓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방송 들으라니까 거기 중의원이 박윤도 교수님이 용하다해 갖고 거기 진찰 받으려고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세요.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문진합니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1: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그, 이모도 운장 선생님을 보고, 예, 많은 좀 효과를 보고.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저는, 예, 무릎 관절이가 아파서.
0: 예, 예.
3: 그전에는 예. 원래 나는, 예, 잘 걸어 다니고, 예, 정말. 아예 아팠습니다. 그런데 불쌀 있다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예, 이 1년 동안에 예, 꼼짝 못하고 예,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약간 걸어다니고 예, 바깥으로 못 나갔댔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0: 예.
3: 여러 곳에가 치료를 했는데 어째 별나게 뭐 붙이냐고 붙이고 무슨 약도 먹고 했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 잘한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가 선생님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하고 섬약을 먹고 침도 맞고 저하면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아 차차차차 나사지입니까?
0: 예, 좋은 일이네.
3: 정말 정말 전후에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그런 감이 납니다. 지금
0: 예, 예.
3: 바깥에 장마당도 댕기고 나가 댕깁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3: 그래서 조금 더 치료를 하자고 예. 네,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4: 예.
0: 말씀 예, 드세요.
4: 선생님 박창호 선생님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담낭염 때문에 입안이 쓰고 입안이 마르며 특히나 옆구리가 아파오고 뒷단등이 많이 아파갖고 잠잘 수도 없었는데
0: 예.
4: 선생님이 야보 참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뒷단들이도 아프지 않고 입안 예. 쓰지 않고 지금 입안이 마른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0: 예.
4: 선생님이 참약을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5: 이래 그런 강철수 선생을 두 사람을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섭외 할라래 그런 전화기면 다섯 번 여섯 번 누구 남산 것 같지 않고 나 그저 택지대도 나가고 섭외 그저 누립당 와라와 나가서 그런 게 한 번 줘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좋은 소식.
3: 또 보이가 그랬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3: 골가루 누기 잘한가?
0: 아, 우리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 숙충영 원장이 영 잘합니다.
3: 숙충영 원장에?
0: 예, 예.
3: 그래도 내 나를 그런 예약하고 또 할아버지 한 분은 골가루 예약합니다. 예,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3: 숙충영
1: 네, 예, 숙충영 그, 원장님이십니다.
0: 기억하기 바쁘면 네. 숙사란 숙제였습니다. 예,
3: 예 숙선세로.
0: 예, 예. 그래도 원자이라면 됩니다.
1: 네.
3: 예. 원자이라.
1: 예. 네. 그래요. 예. 네.
3: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저는 예. 이게 어째 그런지 예 소변이 자주 긋고 예, 예 소변이 덜해요.
0: 예예 예. 그래 내 내세 어떻게 됐습니까?
6: 년세이 저 70이 넘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전립선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6: 아 그래서 예 거기 그 저 신경내과의 그 저 박윤도 그 저 주임님이 좀 배우려고 그래.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됐습니다.
6: 오전이에요.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전화고.
0: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7: 예. 나이 저번에 홍수 그 피라나 것을 버스 앉아 피라나다가 훈 내리다 돈 써준 게. 이맥 깨져서 골이 힘난 게 무슨 어떻게 아파서 그저 그 짜증인데 그저 기분을 매고 처치나고 그저 그런 집에 있으니 아, 골이 너무 아파서 지금 원장님을 좀 찾아 좀 보일러세요.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계됐습니다. 예.
7: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차례인가?
0: 예, 맞습니다.
8: 아, 제 어머니 여름에 좀 머리 어지럼지 나고 그래 먹었고 해서 시랍도 좀 넣고 해서 예, 전번에 한번 문장 쓰신 데서 봤습니다.
0: 예,
8: 좀 낫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여름 돼서 그런지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보이려고 문장 쓰신
0: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9: 예, 제가 운동하다가 다리 다쳤는데,
0: 예.
9: 막 졸이고 아프고 하다가 진통제도 먹고 했는데 낫지 않아서 주관장님 찾아갔단 말입니다.
0: 예, 예.
9: 그래, 청약봉 먹고, 팀도 좀 맞으니까 효과 좀 좋아가지고 다시 예약해달라고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네,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네.
1: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저 박윤도 교수님이 주문하다 그럽니다.
0: 네, 어떤 상황입니까?
10: 예, 전 잠 자지 못해서, 예.
0: 예.
10: 이전에 약도 쓰고, 서약도 쓰고, 좀 이래,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윤도 교수님께서, 예, 조금 약 쓴 게 효과를 예보는 것 같아서, 예.
0: 예.
10: 그래서, 예, 이전에 잠 그리 잘 못하던 것도, 그래, 좀, 지금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예.
10: 예, 걔, 선발도 예, 저리고 하던 것도 예, 그래 지금 오늘이 어떻게 하나 좀 예, 박윤도 교수님께서 더 볼까 해서 예,
0: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오세요 예, 오전에 오세요 예.
10: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1: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감사합니다. 예,
11: 박윤덕 교수님을 예약합시다.
0: 어떤 정황입니까?
6: 아, 예, 당뇨가 있고 한 분, 두 분은 아는데 한 분은 그저 맥이 없고 저 혈압이 내 저 혈압이랍니다.
0: 예,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6: 내일로 예.
0: 예,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6: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는 저희 아저씨를 소개하려 합니다, 예.
0: 네, 어떤 정황입니까?
12: 우리 아저씨가, 예, 다리도 아프고, 마, 저기,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저기,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예. 저기 원장 선생님이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0: 예.
12: 신도 맞고 첨약도 쓰고
0: 예.
12: 예. 그리고 많이 좋아는 줬는데 예. 아직은 어째서 저기 걸음을 걸잖아요. 열매다 걸잖아요. 영 힘듭니다.
0: 아, 맥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예, 예,
12: 예, 예, 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 다리도 절어서 예, 걷지 못하던 게 예, 어제 열 그전에는 한 열매다 걸자면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제는 많이 나서져서 좀 더 걸습니다.
0: 예,
12: 이랬었는데 예, 예, 예, 걸습니다. 이랬는데 어제 조금 더 저기 완전하게 좀 어떻게 그랬다고 그래.
0: 예.
12: 한 번 더 치료받자고 그랬다. 예.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12: 원장 선생님 예.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3: 예, 수고하신다.
0: 예, 예.
13: 예, 저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이 좀 두 사람 예약하겠어요. 예.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13: 예, 한 사람은 예, 뭐니까 저번에 우리 아저씨 거기 가서 예, 이 콘파치 나빠서 지갈이 많이 올라간 게 예, 첨약신 게 많이 내렸으니까 내 친구 부인 또 남편이 우리 아저씨하고 등이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예, 오늘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약을 더 질라 가려고 예약해달라 해서 그래요.
0: 예, 예. 예약하고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13: 예, 나는 또 예, 어떤 정말감이 예, 내 좀 이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갖고 예, 좀 소화 잘해야 된다. 그래 또 저번에 한번 박연덕 선생 첨약 가져왔댔습니다. 그래 오늘도 더 가려고 그래 예약 두 사람 거 해주세요.
0: 예,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세요. 예?
13: 예, 예,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기절아 맞아요?
0: 네 예, 맞습니다.
14: 예, 저는 예, 이렇게 견주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머리 빗는 것조차 영 힘들었어요.
0: 예.
14: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저기 그 강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14: 한번 맞은 것이 영 팔이 구달에서 올라가더라고요.
0: 예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14: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돌 때 그런 강주임 선생님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이미.
14: 예,
0: 예
14: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5: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예.
15: 저는 예, 어떤 정관감은 젊어서 공사에서 일할 때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서 허리를 불떡했습니다.
0: 예, 예, 예.
15: 그때 예, 두 주일을 쉬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0: 예, 예,
15: 이렇게 그래. 이럽다가서 요즘 예, 늙으니까 그런지 그게 또 떼어나서 허리 예. 아픔에 또 다리 내리 아픕니다.
0: 예, 예,
15: 예. 예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침도 맞고 약도 재원 두 번 재왔습니다.
0: 예.
15: 이 다리 저런 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좀 약 더 써볼까 하는 늙어서 등급제 될까 봐 겁이 나.
0: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예. 연계 됐습니다.
15: 예약하다
0: 그래.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예.
15: 네.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6: 네. 재영이 의사로 탔어요.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16: 네.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0: 예.
16: 네, 발부터 어깨가 아프면서 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0: 예.
16: 그래, 머리가 아플 땐 좀 메스꺼기까지 했습니다.
0: 혈압은 어땠어요?
16: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 예, 예.
16: 네. 그래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침을 한 주 맞았는데
0: 예.
16: 메스껍고 머리 아픈 게 조금 나아졌어요.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16: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치료 좀 더 받고 싶습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예, 네, 됩니다.
16: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1: 네.
1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7: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중이 문진구입니까?
0: 예, 맞습니다.
17: 예, 예. 저는 재영이 선생님께서 다리 지내 아프고,
0: 예.
17: 그래가지고, 골짜면 몇 발짝 걸고, 앉게 되고, 이럽대다, 예. 무릎 연골이 다 다스려서,
0: 예.
17: 병원에서 수술해라는 거, 아이하고 선생님께 다녔습니다. 그랬지, 뭐, 도저히 맞고, 좀 나아졌는데, 또 지금 더 맞을까 하네, 그랬나.
0: 예. 그냥 오세요. 완전히 됩니다. 예, 예.
17: 하면 됩니까?
0: 예, 예.
17: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8: 예, 나는 그 길태중에 가서 오늘 병 배울까 하네 그랬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8: 아, 나는 예, 주약에 이 원래부터 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0: 예.
18: 장이 좋지 않아서 예. 예, 저 이전에는 뭐 바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0: 예.
18: 그래서 갱개개도 여름에 잡아서 개도 음식도 잘 먹고 이랬는데 주약에 거기 가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18: 박창호 주임 선생님 그 장 검사를 나갔다 누기 환자한테서 소개해두고 갔는데 요지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지간에 걸린 건 급성 장염이 걸린 것 같은데 한번 갖다 먹으라고 이랬대다. 그래서 먹은 게 완전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일 한 번만 더 갖다 먹겠습니다.
0: 예, 예.
18: 오늘 예, 한 번 더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그냥 오세요. 연기 다 예. 됐습니다. 예.
18: 예,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0: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9: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19: 그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고 그다음 답답하고 식은땀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네.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인데 가서 매그 본 게 무슨 나 잘 알아는 못 듣게 뭐 좁어 있다고 이랬더니
0: 예예예 예.
19: 그래서 그 첨량을 두 번 가져다 먹었는데 난 후에 또 가본 게 뭐 좁어가 뭐 많이 나사졌답니다.
0: 예, 좋은 일.
19: 근데 내 감각에는 그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예.
19: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또 박창호 주임 배우려고 예약할 만.
0: 예예예. 예, 예. 그냥 오세요.
19: 예예. 예,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19: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아까 신장이 뼈를 주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0: 우리 중의학에서의 선장의 콩팥에
1: 네.
0: 이 장기가 말이죠. 선천지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당상학설에 이야기 되면 선장징의 선주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선천지본인 신장에서 보관하는 말이죠. 전기가 예. 우리 인생에서 놓고 보는 때 골격이 골격이 생장이라든가 발육이라든가의 수복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주관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또 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한테 가서 진료받고 침도 맞고 천약을 같이 썼는데 지금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통하고 변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오늘 또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약을 더 지으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근심하지 마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네,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신장에 말이죠. 예, 전기가 충족해야 말이죠. 예, 뼈가 든든해집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신장이 말이죠. 허약해지게 되면 말이죠.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수송에 골질이 듬성듬성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예, 맥이 떨어집니다. 시큼시큼해 나고 더 심할 땐 또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상학설에 또 예, 간창쇠 간주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라기 십자게 되면 힘줄이 그러니까 간장에 있는 말이죠. 이 생리공능이가 이 말이죠. 힘줄에 대해서 영양을 공급하는가 공급하지 못하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의 혈이가 말이죠. 충족해야 말이죠. 힘줄이가 영양을 잘 받아가지고 맥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간이가 마저 허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줄이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사지를 놀리는 것이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말이죠. 무슨 말이죠. 큰 모병이 없다는데 맥이 떨어지고 팔을 놀리거나 무릎을 놀리거나 다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를 하는 데는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면서 간이라든가 콩팥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말이죠. 자양 습관을 말이죠. 잘해야 이 말이죠. 완고성 말이죠. 허리다리 아픈 증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총사교는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토대로 상업, 관광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착,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번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번 련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 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 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념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밀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상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미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과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연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학, 부동산 교육 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농촌 상무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치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 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0: 금년래 용종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 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 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가재 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월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절역,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휴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 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천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 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지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

0: 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토성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토성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양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 문화 보호와 중화 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 문명 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 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자의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상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길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길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길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0: 성 공업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면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면 지역 경련 결승전이 7월 31일 연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무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조정의 부주석 리동호가

0: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면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업 및 정부화국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융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 화룡 청룡 물놀이라곤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엔 조 1인 미디어 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 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섭씨 22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네, 고온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은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새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은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생리기능이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여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중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리 림상 네, 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3: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위생 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45세에서 59세

0: 60세 사회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회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 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1: 글쎄요, 뭐 인지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발, 다리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 4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의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이들이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생각을 해서 집에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 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 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예, 나눠서 해야 되고
1: 마음은 늘 30대인데
0: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은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1: 네.
0: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1: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복잡하게 생각하고.
0: 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활동이 감소되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또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예.
1: 맞아요. 돈 아끼고 절약하다는 거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에 배겨 있으니까.
1: 늘 그랬어요.
0: 예.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예. 감각 기능의 쇠퇴와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일상적으로는 노염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 외에도 또 의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이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 이야기도 나누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예,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로령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0: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1: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8달 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아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그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래서 그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에,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세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가면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마음.
1: 자식이 입장에서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각도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준 말씀처럼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도 우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예. 사실 정말로 이 계기에 한 번은 우리가 그 더 공감적으로 젊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공감적으로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제 예,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죠. 그래서 노년기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과업이 사실 이 사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료들 죽음도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서 그래요.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준비. 분들을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 동년배 노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 구실 하기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 받기가 포괄됩니다. 사실 노인들 보시면은요, 자주 스스로 그냥 약방에 가서 불편하시면 약 사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처방받기입니다. 건강검진 제때 받으시고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요. 특히 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자주 스스로 나가서 수면제와 비슷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0: 그래요. 퇴직한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0: 축구 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그렇죠.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생활. 이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건강 이후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1: 예,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보면 이 탁구는 연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게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상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이거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0: 네.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1: 아, 심리 질병들이 맞죠.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아, 내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예,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아,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예,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 초조하게 한번 자고 나면 깨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나고 예,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1: 그렇죠.
0: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1: 예, 예.
0: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예.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소주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아유,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0: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했는데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6, 70세 저까지 찾지만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불안해나고.
1: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0: 네, 아유,
1: 그리고
0: 좋죠.
1: 또박또박 약을 처방받아 가시고
0: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이 많죠.
1: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례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경우
0: 8,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할머니들이 많아요.
1: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0: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 오래 사셔야 되죠.
1: 예, 이렇게 좀

0: 수명의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탈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이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1: 그래,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들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은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0: 노년기 불안증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 앞서서 걱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신체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식물신경 문란 증상을 동반한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1: 그런 증상을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한 70살 좌우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게?
0: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병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병적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1: 그렇죠.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병은 일단 진행이 되면은 자식들이 또 많이 힘듭니다. 계속 와서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 봐 심장이 멈추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1: 그래서 노년기 들어서 이러저런 뭐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어쩌지 고독이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
0: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1: 그래.
0: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0: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1: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아유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0: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1: 예,
0: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예,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1: 참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뭐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뭐 병원을 찾는다든가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아주, 도움이 되죠.
0: 아주 좋죠.
1: 그래서 저는 한 번 봤던 그 이종훈 선생 그 심리혈외과 선생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10,000원이래요 심리 자문을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0: 예, 요즘 노인분들도 그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예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1: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가 자꾸 불안하고 뭐 소외감 되고 뭐 이런 생각. 자주 들지 않아요.
0: 그렇죠. 들죠.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이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하, 내가 참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노년에 이르면 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뭐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라 할까요? 뭐 국내외에서 뭐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래요.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뭐 그냥 자립하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뭐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뭐 40~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전화 한 통만 이제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0: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득해온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1: 그래.
0: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화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털어놓는 방법, 심리치료회사에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예, 직접 옆에는 뭐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1: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0: 큰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1: 그래서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0: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도 이런 자중문화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러면은 80, 90세 그치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년 좋은 친구들은 그 이제 양로원도 젊은 8, 90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0: 네.
1: 저희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종이 만나시고
0: 열정이
1: 있고.
0: 열정이 좋죠.
1: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 좋게
0: 항상
1: 멋있게 하고
0: 젊게 오시더라. 살겠다.
1: 그렇죠.
0: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0: 근일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죠 이거.
1: 재혼하면은 네. 사실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노인 자신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보면은 예, 건강하게 여기엔 또 이렇게 재혼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예, 동반자 말동무 이 정서적인 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건강 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예. 예, 관계가 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수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게 좋은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1: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늘 말하는 예. 신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0: 그치.
1: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검진 받고 3-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간공, 성공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유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 건강 노년 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1: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0: 이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예,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예,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예, 예,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의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심리 임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종종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친